뭐 크고 특별한 모습이 아니어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고 또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만으로 걸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미쳐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잔잔하면서도요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랑의 뜰한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더욱 사랑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찬양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또 누릴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절개상 백로였더라고요.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가을의 그 분위기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옷차림도 보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 새벽 제단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바람막이 점퍼, 네, 이제는 긴 소매를 꺼내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들 계세요. 1595번님도 옷 길이가 길어지고요. 옷한겹더 껴입고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오늘 긴팔을 입고 왔습니다. 네. 바야흐로 가을이네요. 새 가을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출석합니다라고 네,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날씨에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요. 또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9507번님께서 목 감기 때문에 병원 진료 오셨대요. 네, 아유 이렇게 쓰시니까 또 주변 분들이 빨리 쾌차하세요라고요. 응원들 해주고 계십니다. 아, 이런 모습이 또 우리의 사랑의 뜰 안에서만 좀볼수 있는 네, 그 따뜻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 6181번님께서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 찬양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나의 참 친구라는 곡 신청해 주셨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안 월요일 아침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가을이 좀 느껴지시죠? 가을이 좀 이렇게 짙어지고 조금씩 다가오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며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물듦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단풍잎도 예쁘게 알록달록 예쁘게 물이 들 텐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물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듦, 네, 물듦이라고요. 두 글자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물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 앞에 박스도 채워서 빈칸을 채워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물들다 또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물들다 어떤 게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물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네, 사랑이 물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빈칸 네모를 채워서 물들다라고 지금 들어오세요.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 앨범에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나의 참 친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물들다 지금 들어오세요. 예수

김도연 씨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 이 곡은 또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이찬양 보내주셨죠. 이한의 7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출첵합니다. 라고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샬롬. 네,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667번님께서는 밭에서 약을 치게 조금 늦게 출첵하고요. 지금 또 나가셨어요. 2부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진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유, 새벽부터 고생 많으시고요. 네, 지금은 또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일하기 참 좋은 또 계절인데 열심히 또 일하시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8151번님 물듬 우리말 참 예쁘네요라고요. 들어오셨어요. 그죠? 이게 물 들어가는 것도 사실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 있잖아요. 물 들어간다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은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고 또그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향기를 서로서로가 또 닮아가고요. 또 물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뜰한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980번님 올 가을에는요. 예수의 향기에 깊이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오늘도 해피바이러스로 물들고 사랑으로 물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물들다라고 하시면서 돌아오셔서 사연들 같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어쩜 이렇게 되게 가을이어서 그럴까요? 되게 시적으로 좋은 글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물듬이라고요. 네, 우리 3697번님도 보내주셨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이행시를 멋지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계절에 가을이 쿵 하고 다가오고 있네요. 듬? 들녘은 주님의 손길이 닿듯이 황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요술쟁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송경미 목사님의 감사 노래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이 듬이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신데 살짝 바꿔서 들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머 가을이 쿵 하고 다가왔네요. 그죠? 1035번님도 가을 하늘이 파랗게 물들었어요. 나의 영도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피디님 늘 감기 조심하세요라고요. 응원해 주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목 관리 잘하도록 할게요.

볼게요. 오늘 물들어가다 물들므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물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2007번님, 새내기 가정을 꾸린 지 2년 된 아들 내외 가정에 주님 향한 믿음이, 주님 주시는 사랑이 곱게 물들기를 기도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가정을 꾸린 지 2년 됐어요. 그죠? 결혼 2년 차 아들 내외 부부가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곱게 물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2007번님 들어와주셨는데요. 2007번님께는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곡은 노래하는 순례자가 부른 찬양이고요. 땡땡 잔송이라는 곡입니다. 땡땡 잔송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문제 드립니다. 초성 힌트는 드릴게요. 기억과 시옷입니다. 기억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이게 가을 되면은요, 이 곡을 많이들 신청들 하시고요. 또 저도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찬송일까요? 두 글자. 기억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정답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사실은 이 글자가 들어간 찬양, 이 두 글자가 들어간 게 몇 번 나올까 하고 제가 한번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내볼까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해드릴 것 같아서 그냥 제목 맞추는 걸 바꿨습니다. 2007번님께서 주소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에 땡땡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파란의 5일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좀 이렇게 좀 해줄 드릴 때는 이런 인사를 꼭 하죠. 이거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있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땡땡 찬송 기억과 시옷 두 글자 지금 보내주세요.

노래하는 순례자의 땡땡 찬송이었습니다. 기억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이거이군요. 이거가 넘치는 가을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서요. 7936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오답이 안 계십니다. 매일 이거 하지만 가을은 더욱 땡땡합니다라고요.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땡땡 찬송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제가 퇴근길에 우리 홍성 PD가 진행하는 방송을 듣다가 이 곡이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라 굉장히 또 신이 나면서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기대 목사님의 참참참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참참참 김기대 목사님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박수 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드란 가정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퀴즈 정답들도 계속해서 맞춰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땡땡 찬송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3923번님, 아름다운 아침에 좋은 친구, 좋은 방송,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행복 그 자체가 아닌가 합니다. 라고요.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노방 전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더 힘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네, 또 전도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리고요. 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할게요.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이래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1595번님, 와, 앞에 참참참 들으시고요. 권사님들 막 환호하시는 모습이 선한 그런 찬양곡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찬양이다. 라고 하셨고요. 2312번님께서도요, 와, 정말 어깨가 들썩들썩 합니다. 지금 고추 따고 힘이 푹 파져 있다가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샘을 얻고 있어서 우리 사뜰 감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굉장히 또 힘을 얻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2312번님 밭에서 지금 고추 따고 힘드실 텐데 이 찬양 따라 부르면서 또 힘을 얻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네, 오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과 함께 이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노래하는 순례자의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정답은 감사가 정답이었고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매일 감사하지만 가을은 더욱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라고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네, 두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707번님 그리고 3943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곡도 신청해 주신 분 있으셨어요. 그죠? 손 목사님의 감사 369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다

듯이 지금 들녘이 황금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셨죠. 가을이 쿵 하고 다가왔어요라고 하셨는데 이 찬양 함께 나눌게요.

네, 사랑의 티란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준비했습니다. 3923번님의 신청곡 함께 들으시면서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란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리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꺼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룻은 보아스 발치 밑에 누워서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대가 축복했던 것처럼 그대의 날개로 덮어달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한밤중에 대담한 결혼 요청에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황당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거나 야단칠까요? 안아줘야 할까요? 유력한 자 보아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건넵니다. 보아스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놀랍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로라 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루카인데요. 직역하면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가 됩니다. 인격적인 보아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온 룻에게 축복부터 선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룻이라면 보아스 옆에 있는 것도 떨렸을 거고 결혼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을 텐데 보아스는 룻에게 베루카,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현실에 있을까요? 매우 극히 소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돈 빌리러 온 사람에게 문전박대하거나 질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축복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축복의 언행이 보아스와 같이 일상화와 습관화가 체질화가 되셔야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도 욕이나 저주나 이간질이나 중상모략이나 계략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도구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축복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몰래 침입해서 발치 이불까지 들어와 결혼을 요청했다면 야단을 치거나 내일 날 박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하면 될 텐데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베루카 복을 받으라고 선포하니까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룻이 자신의 민족과 신과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하나님의 땅에 온 것을 혈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혈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온 모두를 나의 혈육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나오미나 보아스처럼 혈육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한 분들은 나의 혈육이고 교회 등록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성도고 간을 봐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할 일은 공동체 회원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새 가족들이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잘 먹고 잘 살라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적인 사고는 거르고 교회에 해가 된다면 막아야 하겠지만 룻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고 내 아들, 내 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선포한 이유 두 가지가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0: 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따른다는 이 말은 신과 인간 관계에서 종교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녀 관계에서는 청혼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와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든 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부자와 젊은 총각과 결혼할 수 있었던 룻을 보아스는 칭찬합니다. 룻은 추수밭에서 만났던 소년들과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결정대로 기업무를 짜 보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두 번째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은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를 말한다면 나중은 부자나 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기업무를 짜인 보아스와의 결혼을 위해서 어두운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에 와서 청혼한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을 보면 보아스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룻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건데 도대체 룻이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여러 상황을 추정해보면 한밤중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고 결혼을 요청한 행동이 알려졌을 때의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문맥을 보면 보아스가 내가 내 말을 내게 다 행하리라고 요청한 약속한 것을 보면 룻은 보아스가 결혼을 거절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비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센스도 있고 눈치도 백단입니다. 보아스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자신을 찾아온 룻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결론을 얻기 전까지는 두려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바이어를 만나고 거래처 직원을 만나고 고객과의 미팅 약속을 잡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후에 결과를 참참히 기다리고 학생들은 시험 후에 성적의 결과를 기다릴 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과 같이 큰 결단을 내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때로는 술술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도 사업도 시험도 사랑도 전도도 교회 부흥도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본문은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라고 권면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시고 모든 것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아버지신데 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채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채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들한 2부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소리 상점의 찬양이었고요.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출첵을 못 남기신 분들, 2부 때도 네, 여러분들 못 오셨지만 환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2부 오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혁진 씨의 찬양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이혁진 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으로 또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을 또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곡들이 있으시면은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40번님께서는 주말에 몸살 감기로 좀 아프셨대요. 오늘은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는데, 아유, 다행입니다. 주말에 보니까 그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네. 뭐 코로나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 정도까지, 너무 아팠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 네, 계시더라고요. 우리 4540번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아프지 마세요. 네. 오늘 2부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체성 선포를 하고 2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9월 14일이죠. 14일 날짜에 있는 선포 캘린더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아멘. 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시고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네, 오늘 이 글자로요. 출첵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축복 통로 네 글자도 좋아요. 축복 통로 네 글자로 2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아멘. 이 정체성 선포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캘린더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선포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정체성 선포 캘린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포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 통로로 지금 들어오세요. 찬송가 밴드가 찬양합니다. 고난의 용은 편히 쉴 곳과.

고난 내용은 편의실곡과 찬송가 밴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함께 나눴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선포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 또는 뭐 축복 통로로 여러분들 2부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육안의 81번님도 축복의 통로로 들어오셨고요.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복이 내려옵니다. 아멘. 7201번님 축복의 통로. 네, 출첵 보내주셨어요. 7012번님은 안녕하세요 피디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찬양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남편 아침에 챙길 때마다 자꾸만 이 찬양이 제 입가에서 흥얼거리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났을 때 저도 모르게 이 곡을 불러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오는 곡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곡이 아니더라고요. 매번 다른 곡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입가에서 막 흥얼흥얼 거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시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7012번님도 새벽 예배 들으시고 아침밥 챙기시면서 이 찬양이 자꾸만 흥얼거렸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주님 더 묵상하시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7012번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찬양 들으시고요. 2부 출첵 제시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곡이었습니다. 3697번님 축복으로 들어오셨고요. 축복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주님 주신 복으로 통하였어요 라고요. 네, 축복 통로가 주님으로 하셨어요. 주님으로. 네. 길거리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요. 2부 출첵합니다. 라고 축복통로로 사행실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주님으로 이게 굉장히 또 잘 살려주셨네요. 우리 3697번님 오늘 주님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요. 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다섯 글자 또는 축복 통로 네 글자도 좋고요.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창문이 찬양합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창문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있고요.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라는 곡 신청해 주신 분 계세요. 7080 가스펠 앨범에는 찬양으로 신청을 해 주셨는데 가스펠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곡이기도 하죠. 5297번님께서요. 축복으로 들어와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고요. 3100번님, 뜨란 가족과 피디님 모든 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치과 다녀와서 2부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아유, 바쁘셨겠어요. 네. 또 진료 잘 받으시고 2부 출첵까지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2부에 들어와 주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도 이분에 들어왔어요라고요. 반갑게도 인사해 주시면은 네, 제가 환영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세요. 2부의 출첵 제시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네, 가스펠 콰이어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4540번님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찬양 제목이 축복의 통로죠. 대학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었습니다라고 선배님은 지금 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대학교 때 선배님들 중에 또 교회 오빠 중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 참, 하느님께서는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또 사용하시는지 그때는 참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들으시면서 오늘 2부 출첵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아멘. 메리 제인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2667번님,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가사처럼 저희들의 삶이 실천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다짐이라도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2부 시간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995번님께서요, 축복의 통로 하셨고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나요? 그죠? 오늘 2부 시간에 찬양 선곡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면서 은혜롭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신청곡들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만들어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곡도 애청자분께서요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네, 피아오시벨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의 통로 신청하신 분 계시는데요. 앞에 나가셨어요. 4540번님. 아마 놓치신 것 같은데. 창문의 축복의 통로, 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하늘의 축복 준비했어요. 시와 그림의 찬양이고요. 이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라고요. 육아나 81번님 보내주셨고요. 4540번님, 아침에 성경 통독하고 포항동 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듣고요. 더 자고 회사 일좀 하다가 또 포항동 방송 삿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셨어요. 아멘. 그러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4540번님, 우리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땅 가운데 풀어질지 믿습니다. 아멘. 시와 그림의 하늘의 축복 전해드리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요한과 안드레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나에게 잘해주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마음의 희망과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친절하고 편안하며 어린 자녀들을 잘 돌봐줄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를 성경적인 정립이 없이 자신의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뒤에 한 분이 오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분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잔뜩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 사람입니다 하였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던 분이 그들이 아는 목수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도 단 한 명도 예수님께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실망하지 않았으며 이튿날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가까이 오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재차 증거했으며 그제서야 두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자는 단 두

사람뿐이었는데 그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돌아서서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대답하지 않고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날 하루를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였고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 한 마디를 죽이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있었으며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들판에 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결코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하기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바로 이분이 그 죽을 뿐으로 지정된 자이다 라는 뜻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두 번째는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구원의 길인 오직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기만 하면 제 삶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내 죄를 자백하고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 가운데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만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각자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셔서 어린 양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을 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더 듣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와보라 하심으로 단순하게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의 숙소로 초청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로 초청이 되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본인이 처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그 영광의 한이 앞에 섰던 그때를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만나 주셨는지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청하셔서
그곳에서

0: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주님이 와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롭고 신실하신 모습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일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맛볼 수가 있으며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줄 것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HT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소망의 기도 진앙이연 맡은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뉴욕의 빈민가 법원에서 피오랄로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법정에 서 있었죠. 라구아디아 판사가 사정을 묻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굶고 있는 어린 손주들을 차마 그냥 볼 수 없어 빵을 훔쳤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법대로 판결해야 했죠. 법은 누구에게나 엄격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정은 딱하지만 훔친 죄로에 대해 10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돈이 없다면 10일간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할머니가 낙심하여 고개를 숙인 순간 라구아디아 판사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10달러 지폐를 넣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지요. 하지만 이 모자의 10달러는 제가 냅니다. 그리고 이 어목한 도시에 살면서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방치한 죄로 이 법정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씩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정에 있던 경찰관, 방청객, 심지어 빵집 주인까지 모두 50센트씩을 모자에 넣었고 모인 돈은 47달러 50센트가 되었죠. 판사는 10달러의 벌금을 낸 뒤 나머지는 할머니에게 건네며 따뜻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라구아디아는 단순히 엄격한 법 집행자에 머물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깊은 배려와 희생정신을 실천했던 리더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냉정한 처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긍휼로 완성됩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전,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하루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예담교회 김영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
0: 반갑습니다. 네. 방송가족분들께도 구체적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이제 또 9월달도 지금 이래 중반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 9월에도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되어서 또 좋은 열매 많이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를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른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날의 미랄로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세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의 놀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더욱 하늘의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보안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카분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두 학기만 남았네요. 이제 두 학기 잘 마치고 또 예비하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조카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예, 네. 우리 조카를 위한 또 귀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9215번님께서 사랑하는 조카 박예성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대학생활 남은 두 학기 성실히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그 조카에게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사회로 나아가 취업도 하고 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조카 박예성 씨를 축복해 주시고 또 조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9215번님께도 하늘의 평안과 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박예성 군이 하나님의 극한 군대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009 하나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중보기도팀과 대전 하늘문교회 류영식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의 기적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놀랐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도 떼셨고 식사도 잘 못하셨는데 이제 밥 나오는 시간이 늦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지팡이 없이도 걸으십니다. 대화도 잘 하시고 얼굴에 생기도 돕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0: 0091번님의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전에 기도 제목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급하다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었는데요.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심에 정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후에도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잘 치료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죠?
1: 예, 축하드립니다. 또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0091번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땅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위중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서 산소호흡기도 되고 지팡이 없이도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또 생기도 돌고 여러 가지 식사도 잘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 맡기는 우리 0091번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더욱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도 더욱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또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함이 있는 그 모든 것도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넘치게 하셔서, 누가 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이제 0091번님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더욱 귀한 가정의 온 가족들에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과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이어서 더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9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한 달을 걱정하며 오늘도 영업에 임하는 우리 권사님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권사님 때문에 그분이 복을 받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좋은 고객 많이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1592번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아마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직종을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경이 되어서 읽혀지는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592번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주 맡겨진 모든 영업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1592번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복된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피곤함도 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권사님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힘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욱 담대히 위로부터 주시는 새힘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활동하시는 그 영업 활동 위에 좋은 고객들 또 많이 만나서 목적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새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권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그 곳곳마다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714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0: 이번 주 남편 병실에서 소리내어 말씀 읽으며 함께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 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능력으로 항암이 끝나고 영혼 구원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인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714번님 하나님 앞에 모든 맡기고 기도합니다.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대구 가톨릭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으면서 이 암투병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깊숙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4714번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크게 일어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역사만 있도록 하시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4714번님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남편이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단축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151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오늘 내일 하셨는데 지금은 눈도 뜨시고 대화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얻고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처갓집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저의 마음도 평안히 인도하소서. 그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모두 감사하는 기도 제목, 중보 기도에 응답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목사님, 이 장인 어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위.
1: 예, 참 좋은 사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8151번님의 기도도 또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8151번님을 번님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지 아니하시는 장인 어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고 또 그동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으로 위중하였는데 이제는 또 눈도 뜨시고 또 의식도 돌아와서 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맑은 의식을 주셔서 이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활짝 하나님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장인 어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아무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8151번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처갓집에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장인 어른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구원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모든 이제 가족들 위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감사함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간절히 하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요. 파라나 오하나 아버님과 또 그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전화로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199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긴 시간 중보 요청 드렸던 진

0: 명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행정 오류로 동명이인인 어떤 이의 명의로 저희 집이 넘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힘든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처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 명의가 제 명의로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중보기도에 응답되어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일이 잘 해결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기쁩니다. 너무. 네.
1: 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1994번님이 참으로 집 명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잘 처리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범사에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주의 백성들은 더욱 승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기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예담교회 김영진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78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무실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되고 자녀 웅비와 한비에게 건강과 학업에 필요한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사무실에 이제 사업무실에서 일적인 문제와 자녀를 위한 가정 자녀 두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1: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무엇이든지 맡기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1783번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더욱 복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우리 1783번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실 업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원만하게 잘 처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막힌 부분이 있다면은 막힌 담도 허시고 매여있는 줄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사슬들도 풀려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에 주신 자녀 웅비와 한비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학업에도 열중하여서 장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모든 것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03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기도 제목 올립니다. 저희 동서가 난소암으로 수술하고 항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난소암은 재발이 많다고 하는데 계속 표저가 항암받고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게 부디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꼭 동서를 통해 그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동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참 귀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0: 네.
1: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7038님께서 동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동서가 난소암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도 여러 차례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이제 이 난소암이

재발률이 높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수술한 난소암이 다시는 아무 후유증 없이 재발하는 것 없이 동서가 건강을 속히 잘 회복하고 이제는 이 풍랑 인연하여

0: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만 있기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11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목사님 부부가 아드님 목사 취임 안수식을 위하여 곧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종이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목사님 부부 미국 오가는 여정 동안 안전 조심히 다녀올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저희 아들이 이제 2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 올려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특별히 친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권사님, 이렇게 또 목사님 목회 협력자가 돼서 기도하고 있으니 네. 너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 권사님 되시는 우리 21182번님 귀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또 이번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아드님 위하여 곧 미국으로 출국하시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목회에 귀한 협력자로 기도하며 섬겨가는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온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더불어서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에는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또 주의 종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주변이 잘 보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에 곧 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안수받는 귀한 아들, 이제 그 귀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서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주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들 목사님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 일을 위하여 미국 다녀오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복되게 세우시고, 새 소망 침례교회도 날로 날로 부흥하여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이 이시원인데요. 이시원이란 이름을 저희가 지을 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고 예. 그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730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송혜숙 언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에서 만났는데 그때 저는 긴 터널 안에서 힘들어할 때였지요. 혜숙 언니가 옆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줬고 이곳저곳 다니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니에게 마음의 빛을 줬고 이제는 제가 믿지 않는 언니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꼭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아주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예.
1: 은혜를 받았다고 또 갚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0: 예,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송혜수 언니도 속히 그 영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7300번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려울 때 또 많은 힘이 되어주고 또 또 그렇게 함께

0: 했던 우리 송혜숙 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7300번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우리 송혜숙 씨가 속히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만나 새 인생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오래지 않아 속히 응답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송혜숙 언니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또 무엇이든지 이제 되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란 역사를 그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7300번님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더욱 성령 충만하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넘쳐나고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영혼 구원과 또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아주 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0: 예, 우리 부모님을 위한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여기 7087번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7087번님을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제된 귀한 자리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또 부모님들의 마음 문들이 활짝 열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늘의 은총을 받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꿈속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부모님들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7087번님의 가정과 부모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한 전체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이 중보 기도에 요청한 많은 기도의 사연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다 함께 이 시간의 제약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여기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문제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제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 미처 시간상 다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반드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당교회 김영진 목사

0: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는 또 내일 또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작은 것일지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예담교회 김영진 목사님, 저는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샛별교회 이춘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9월 14일 월요일 급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입니다. 지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경험을 나누는 제1회 2026 사회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성서한국과 수원선교회, 광교산울교회가 경기 수원 수원선교회에서 제1회 2026 사회선교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8개 기독단체와 교회의 사회선교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가정 청소년과 성인 멘토를 1대1로 연결하는 러빙핸즈의 친구 맺기 사역과 성도 3명이 모여 노숙인 나눔과 환경활동을 펼치는 광교산울교회의 자발적 동아리 사역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개혁과 환경인권운동가를 해외 선교사처럼 지원하는 수원선교회의 사회선교사 7명 지원제도와 2014년부터 세월호 유가족 및 해고 노동자 현장에 연대한 새맘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는 사회선교가 이웃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미래 목회 포럼이 지난 11일 충남 부여군 송악교회에서 부여군 기독교연합회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부여 지역 인구 감소 극복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특산품 공동구매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협약에 앞서 2026년 추석 명절 고향교회 방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여 지역 농촌 미자립교회 10곳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여 지역은 인구 약 5만 7천 명 수준으로 188개 교회 중 156개 교회가 면 단위의 위치에 목회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낙균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를 기억

0: 기억하고 명절마다 함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최근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10년 소망교도소 개청 이후 단일 세례식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세례식에는 교계 관계자와 수세자 가족 등 8명이 집례에 참가했으며 누적 수세자 수는 700여 명에 이릅니다. 세례식에 앞서 수용자 19명과 가족 34명이 참여하는 가족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수용자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변화와 회복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어제 강원도 춘천동부교회에서 제100일의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용인고기교회와 춘천동부교회의 마을목회 사례를 미래목회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난초 판매액 일부를 모아 2006년 밤토실 도서관을 설립하고 마을 주민들과 생태교실 및 공동체를 운영해온 용인고기교회의 사례와 디아코니아 학교를 통해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를 세우고 지역복지기관을 위탁 운영해온 춘천동부교회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국내 교인 감소에 대응해 교회 미래는 규모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이자 래퍼 양동근 씨가 1955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목회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청년 조용기의 목소리 역기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70년 만에 발굴된 6필 투병일기와 미공개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97분 분량의 영화로 양동근 씨는 조용기 목사의 편지와 일기를 읽으며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와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담아냈습니다. 양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 현재 기온 28도, 평양 24도입니다.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정희숙입니다. FABC FM.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2: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중앙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9월 둘째 주를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법치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것이 공의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만 대한민국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뜻이 계셔서 포항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포항중앙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 주셨어서 복된 가정이 선교사에게 든든한 동력자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무게와 사역의 수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와 힘으로 되딥혀 주시고 영적 분비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목회사에게 든든한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한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복된 삶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홀로 외로이 지내시는 어르신들,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언제나 새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의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사랑의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끈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구별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네팔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특별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헌금들이 네팔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네팔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0: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라. 와우. 아이. 잘했어요 오늘도. 아이고 정말 기대하면요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사모했더니 더 은혜를 주시는. 아, 오늘도 내가 새벽에 와 기대해서 하나님 2부 찬양대 잘하게 해주세요. 요즘 계속 잘하는데 더 잘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오늘 또 더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예. 오늘 아침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꼭 들러야 되는 곳이 있고 이곳에 가면 누구나 깊은 인상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지하묘지 카타콤 지하교회입니다. 이 카타콤이 발견된 것은 최근에 19세기 이후에요. 이 카타콤이 발견되면서 교회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광과 아픔, 그 목숨 걸고 끝까지 이 지하에서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초대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 카타콤은 처음 3세기 동안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가장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던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오직 예수로 지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기에 오늘 그곳에 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그 지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4대 교회는 그런 핍박이 없어요. 환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 지역은 그 당시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아주 큰 교회, 오늘말 나오면 대형교회, 메가처치였습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참 잘 벌었어요. 뭘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섬유산업. 그 당시에 이 사대지역의 옷감이 발전되어서 전부 다 옷을 너무너무 잘 입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때깔 입는 옷, 명품 옷을 다 거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전부 다 멋진 옷을 입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전부 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보석이 발전했어요. 보석 산업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거예요. 막 교회 오면

전부 다, 다 아주 외형적으로 보면 다 멋지죠. 멋지죠. 아주 멋부리기를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살았으나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얼마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 카톡을 보냈는데 보니까 본인이 AI에게 물어봤는 모양. 또 내가 얘기했더니 금방 또 AI에게 물어봐. 요즘 포항에 가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 물었대요. 그럼 뭘 물어봐. 자기가 알면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AI가요 금방 지도를 딱 찍어서 딱 소개하는데 포항중앙교회. 아멘도 안 하시네. 아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AI가 문제가 아니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금 잘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정말 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외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에덴말로 헐,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사대교회는 베풀 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사회와 같이 사회를 잘 보시면 지도에 보면요 사회는 늘 위에서부터 물을 받는데 그런데 흘러보내지 않아. 그래서 계속 받기만 하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Dead Sea 사회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것은 오늘 귀한 찬양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태어났을 때 무언가라도 가지고 태어난 분 없잖아요. 다 빈손으로 왔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오면서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수위에는 It's no pocket, 주머니가 없어요. 몰라요? 아, 아직 안 입어봐서 모르지 참.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마지막 입혀들었던 수위를 한번 잘 보라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뭘 가져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것, 뭐 권력, 명예, 모든 지위, 돈 다 놓고 가지만 딱 유일하게 한 가지만 가져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대교회는 아주 이름으로는 거들듯하고 건물은 얼마나 멋있게 잘 짓고 예배는 웅장하고 사람은 많았지만 여러분 의식은 훌륭했지만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사오네. 우리끼리 조사오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참 가슴 아픈 교회가 그 교회는 LA 한인타운의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요 막 시끄럽게 되더니 아 이게 법원의 재산 싸움에 딱 걸려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새가족 안 받는다. 왜? 요 머리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수가 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다 교인들 숫자 이게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새가족 안 받는다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새가족부를 아예 없애.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딱 나뉘어 싸웠는데, 그리고 나뉘어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좋은 건물의 교회였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교회 없어졌어. 다 뿔뿔이 하나님 흩어져.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 뭐 가지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부흥회 마치고 나가니까 애들이 막 저를 반기면서 목사님, 목사님 하고 저를 안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네 잘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 바빠 죽어요. 뭐라 했노? 바빠 죽겠어요. 너 목사님께 그래 하면 안 돼. 뭘 바빠 죽어 임마. 1학년도 바빠 죽는데 뭐가 어쨌든 죽는다는 소리가 입에 달려있어. 맛있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기분 좋아 죽겠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죽겠다 천지백갈이야. 하긴 뭐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어? 백수도 코피 터지는데 뭐 얼마나 바빠.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지. 아멘도 안 하시네.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사니까. 사대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교회였다는,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귀한 권면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시작. 너는 일깨워라. 너는 돌아보고 체크하고 점검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의 책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절대로 저는 예배 시간에 안 깨웁니다. 자, 아이고 얼마나 피곤한지. 교회 와서라도 잘 주무시라고 나는 안 깨웁니다. 그러나 거의 내 목소리에 놀래가 다 일어납니다. 자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요즘 이 세상에 보세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면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졸리면 쉬었다고 가라.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라. 우리 고속도로 보세요. 반드시 쉬어가라. 졸리면 큰일 납니다. 운전자가 졸면 사고 납니다. 군인이 경계 근무 중에 보세요. 잠들면 온 여러분 소대원들 다 죽어요. 내가 지키는 곳이 박살나는 거예요. 난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배식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눈 뜨고 지켜야 돼. 그래서 총 들고 막 어쨌든 지켜야 돼. 군대 안 갔다 오신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 중에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잠이 있습니다. 육체의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인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가슴에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사모함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잠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없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심령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일이 더 재밌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사람들 보고

0: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죽었다.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주님은 죽어가는 교회라고 진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잠들지 않는,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이면 80주년 됩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포항에 120년 된 교회 많습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포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민족을 깨우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는 오늘도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그 두드려 맞을 때도 예수 믿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벽에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네가 언제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네가 언제 첫사랑을 받았는지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은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옛날 추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제가 13년 전에 LA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두고 자녀들도 두고 이곳에 떠나올 때 저는 딱 가방 두 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읽던 성경책과 이 커피잔에. 2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하러 가서 팀 홀튼이라는 이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때 딱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 잔에 뭐라고 써있냐? Always fresh. 늘 처음처럼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팀 홀튼이란 캐나다의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 이름인데 캐나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아유, 우리 미국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아도 always fresh.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LA로 6시간 비행기 와서 제 책상에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처음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이 포항에 올 때도 딱 요거 챙겨왔어요. 그리고 내 책상 위에 이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카톡 아이디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always fresh입니다. 늘 처음처럼.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저의 목회 사역. 아니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지. 손목사야, 너 폼 잡지 마라.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중앙교회를 떠나는 그날까지 늘 처음처럼. 아, 우리 목사님 좀 변했다. 우리 목사님 좀 달라졌다. 그런 말 듣지 않고 한결같은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받은 은혜 어디서부터 네가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 말이에요. 바로 서라.
1: 아멘.
0: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잠들면 우리 가정이 다 잠들고, 내가 잠들면 구역 식구들이 잠들고, 내가 잠들면 교회가 잠들고, 이 포항이 잠들고 민족이 잠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앙교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중앙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칭찬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크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다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로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4대 교회를 책망만 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자, 5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렘넌트, 남은 자들,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겨두은 자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세 가지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신앙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흰옷을, 정결한 사함의 옷을 늘 입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옷, 이거 좀 자랑하지 마세요. 옷 살려면 그냥 백화점 하루 종일 DB 가지고 막 그냥 무슨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산 것 여러분 도대체 몇 번이나 입어요? 그냥 농 안에 가만히 모셔다 뒀다가 오늘 입으려면 맨날 하는 말이, 야, 이씨,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그 잔뜩 있는데도 하나도 없대. 세상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은 믿음의 옷, 흰 옷, 정결한 옷, 죄사함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참 배운 게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 아무거나 잘 입어요. 청바지 하나 그거 늘 거쳐요.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다 넥타이 메고 오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안 옵니다. 그냥 늘 입던 대로 늘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잘못 믿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사람의 보는 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 얼마나 많이 일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달라고 입지도 않아.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검소하고 정결하고 깔끔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예배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0: 잠에서 깨어납시다. 전도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설교를 썼습니다. 기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죽을 일이 쌓여 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중앙교회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주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감격의 불이 꺼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포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시는 거 아시죠? 딱 한 방에 끝내요. 새 생명 전도 축제 구호 준비!
1: 할렐루야!
0: 한 사람을
1: 품고
0: 한 영혼을
1: 살리자!
0: 할 수 있다!
1: 전도!
0: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등록하신 귀한 우리 아드님 위에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 교회 학교 자녀들 위에와 귀한 덕성으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딸 임세민 양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1: 오.
0: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9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지난주 북한 선수단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2026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축구와 역도, 레슬링과 같은 14개 종목의 선수 107명이 출전을 하고요.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200명이 조금 안 되는 큰 규모의 선수단이죠. 북한은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사격과 역도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오곤 했는데 1974년에 처음 출전한 이후에 지금까지 따낸 메달만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하죠. 정치적으로는 문을 굳게 닫고 있어도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뛰고 마주할 수 있는 장이 점차 더 마련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린 이런 바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청년들이 국가대표의 그런 경기를 넘어서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봄마다 소풍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함께 만나서 같은 편이 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뛰는 북한 사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OAP데이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체육대회 가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응원하고 나아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합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뭐다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우리의 기도, 오늘의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로 이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요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저의 상처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 안에서 진솔하게 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이 은혜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흘러들어갈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포항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제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1톤 트럭 안에서 작업 기다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극동방송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시선이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직접 나의 마음판에, 나의 마음밭에 담고 심기우는 건 우리 청취자분의 너무나 귀한 순종의 걸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순종으로 싹이 움틀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실 때 OFP데이 극동방송 찾아와 주셔서 꼭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신청 찬송으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월요일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선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굽히러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 승리하신 십자가로 매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 사랑하는 나의 고향 땅 열방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고향 북녘 땅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선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대에서 온 에스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270장 편찮은 주님이 사랑가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 선곡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먼저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어서는 영어 찬양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사랑하는 고향 땅 북한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에스더 자매의 목소리, 에스더 자매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신청 찬송도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32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송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9951님도 남겨주셨어요. 복음통일이 속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통일에 너무 기대가 되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날이 머잖았겠죠. 그리고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기도의 한 줄 나누면서 선물까지 받고 싶어요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방송 마치고요. 한 분 한 분 읽은 후에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받아보신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비해서 서너 배 높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국내 기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3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국내의 한 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불법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약 및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의 더 타임즈는 보도를 통해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이 일반인의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0: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2: 서울 당산동 시원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예정 권사입니다. 저는 물레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시원성 교회에서 31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최윤철 목사님이시고요. 교회 목사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시고 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의 목사님이십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이예정 권사님은 고모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 아,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엄마께서 몸이 많이 탄탄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고요. 그런데 고모가 예수님을 좀 믿으셨어요. 처음으로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서요. 그래서 엄마를 교회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전도를 해서,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께 듣고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엄마가 병을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그 계기로 제가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3: 이 권사님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 찬양을 듣게 되고 극동방송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2: 그래서 극동방송은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 때 아마 뛰어났나 싶어요. 그때는 이제 라디오를 좀 이렇게 많이 틀어보고 이래저래 마치다 보니까 주파수가 고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찬양이 나오고 막 그래서 너무 여기도 기독교 방송이 나오네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게 고정을 채널을 고정해놓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3: 방송 가족은 극동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웃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2: 아, 요즘에는 극동방송 없으면요,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눈 뜨자마자 극동방송 틀고요. 아침에 일찍이 이런 부엌 일을 하면서도 극동방송 틀고요. 또 차에 운전하고 가면서도 저희는 그 주파수가 아예 맞춰 있어요. 집에서나 차에서나. 106.9로 고정돼 있습니다.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요. 저는 이제 막 찬양을 이렇게 내 주부가 좀 일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찬양이 나올 때는 같이 이제 크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풍성한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또 그것도 좋고요.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내일 저는 간절히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삶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극동방송이지 않나 싶어요.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3: 이 권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의 구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2: 이제 후원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 주시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남편 첫 번째가 제일 먼저가 남편 구원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어떠한 것이 제일 부러웠냐면은 부부가 손을 안 잡아도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그게 엄청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남편과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를 하고 3년 됐을까요? 그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3: 이예정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가 되셨을까요?
2: 아,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꽁으로만 듣는 것 같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공급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두 자녀 자녀가 출가 안 했을 때 두 자녀를 놓고 같이 했죠. 하고 그 하고 나서 3년 만에 남편의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며느리하고 사이가 지금 또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다시 또 며느리와 사이 이름으로 다시 전파 선교사를 다시 신청을 했었거든요. 또 감사하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밖의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결혼한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며느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만 제가 태교 책을 말씀 읽고 있는 책을 태교하라고 줬거든요. 그거를 좀 읽으면서 태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열 살까지 잘 품고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0: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이면서 너무 또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1: 가족 친지 구원, 이웃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여보, 당신과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나하고 둘이 손잡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지영이와 지현, 지훈이와 재현이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자 소망이 있단다. 엄마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더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엄마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남편을 주 앞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이 권사님의 이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일단 남편이 지금 등록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너무 얕잖아요. 믿음 생활이 좀 얕으니까 좀 신앙 생활이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하고요. 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을 달라고 좀 그 기도 제목이 듣고 싶고요. 또 자녀들이 딸과 아들 두 남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잠깐 교회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시온선교회 섬기시는 이애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두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픈 일을 경험하고 나면 비슷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도 선뜻 다가서기보다는 경계하는 그 경계심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속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상황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는데 내가 이 이고니온에 와서 과연 유대인의 회당에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나는 들어가기가 싫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전에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거절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착한 이 도시에서도 그들이 거절할 것이다 미리 판단하지 않고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이죠. 이전의 경험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거절이 오늘의 순종을 가로막지 않도록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거절당하거나 한번 실망을 하게 되면 다가가거나 관계를 맺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그로부터 날아오는 그 반응이, 냉담한 반응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의기소침해져서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정하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아닌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리기가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일이라면 내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도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거절이 모든 사람의 거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일의 실패에서는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그 반응이 오늘 만날 사람의 반응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실패와 상처로 인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 상처와 내 생각 때문에 그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라는 그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비록 쫓겨났지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있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한 곳에 문이 닫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누군가의 거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것 또한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한 도시에서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

능력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전에 거절당하고 실망하고 실패했던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목숨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다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에게 사랑이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며 다시 사랑하며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해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피시디아 안디옥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1절을 끝내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가짜의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다라는 그 이야기죠. 선동하여서 믿는 형제들에게 대한 악감을 가지게 하였다. 악감이 무엇입니까? 악한 감정을 줄인 말이 악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선동하며 형제들 바울과 바나바 및 그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속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을 옮기거나 그 말을 옮기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한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슨 요즘 이야기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슨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가스라이팅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또 내가 전하는 이 말에 혹여나 나의 감정을 실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남을까를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불신을 심어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하느냐 하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게 하고 서로 화해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말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향한 그 악한 감정들이 퍼지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아주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곧바로 일어나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빨리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선동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퍼지는 그 오해와 그로 인한 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도시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고 다른 도시로 떠나가 버리면 회심하여서 돌아온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여나 다음에 거기에 어떤 선교사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이 과연 제대로 전해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오히려 더 담대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 관한 악한 말을 다시 퍼뜨리고 그들과 동일한 말로 대적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말, 오해의 말, 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침묵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을 바나바와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한 사람들은 악한 감정을 심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3절에서는 주를 힘입은 이 두 사도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 되려받으면 말로 지고 싶은 마음이 많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에 악한 말로 되갚는 것이 아니고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지 않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거기에 살아갔기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반응만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두 사도도 함께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며 살아갔던 이들, 그들이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의 두 사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자 주님께서

이들의 사역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이 두 사도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행하게 표적과 기사가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님께서 증언하고 지금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행하는 이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십자가를 전하는 그들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참된 말씀임을 표적과 기사로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 차원에서 표적과 기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마음, 그거 어찌 사람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죠.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바뀌는 것이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책임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진리를 담대히 말하는 것이 돼 은혜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고니온은 복음을 두고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려지는 형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복음 때문에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졌지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두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돌아온 이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절에 이르러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오히려 두 사도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리에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은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들의 출신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로 인하여서 도시의 사람들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복음은 사람을 갈라놓을 목적으로 그렇게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이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거친 태도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흐려도 괜찮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온유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

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전해지고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 반대는 점점 그 세력들이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그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관리들과 함께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심겨진 그 악한 감정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폭력까지 이제는 발생할 그 위기에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은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했다라는 말씀이 같은 구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6절에서는 왜 이들은 떠났을까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믿음의 담대함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시하거나 감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던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라기보다는 무모함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머물러야 할 때는 오래 머물렀고 떠나야 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소를 지켜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자기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이고니아에서는 지금은 떠나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분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장소와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또 자리를 옮기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도 실패도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냐를 살피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트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피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역했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사람은 이고니온에서 떠났지만 복음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돌에 맞을 위험으로 그 도시를 피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고니온에서 몰아내면 복음도 막을 수 있겠다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결과 복음은 그 이고니온에만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 있던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의 일꾼을 도시에서 몰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계획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변화가 뜻밖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방법을 바꿔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장소와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것

0: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물러야 할 때는 믿음으로 머물러야 하고 떠날 때에는 지혜롭게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머물 때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렀고 또 떠난 뒤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은 분명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하시며 포기했던 사람에게 다시 다가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거절당했다고 하나님이 일이 끝났다고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머물러야 할 때는 주님의 힘을 입어 머물고 떠나야 할 때는 지혜롭게 떠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일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어제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는 어제 예배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9개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가 아니라 그 하나를 위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하죠. 자, 예수님도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셨고요. 여인은 10개 중에 한 개를 찾았고 탕자 아버지는 두 형제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으셨어요.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입니다. 거창하게 수많은 영혼을 내게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적어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있잖아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인이 어두움 가운데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내 주위에서 어떤 한 영혼, 한 생명이 있을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면서 자, 이 곡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사, 아시죠? 근데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들의 발길. 자,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참 많이 불렀던 옛날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예배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누가복음 이 말씀, 어떤 여인이 열 드라마 중에서 한 드라마 잃어버려가지고, 예, 보니까 어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이 단어가 탁 와닿더라고요. 이게 필요하구나. 그냥 대충 찾다가 마는 게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이제 다 찾고 나서는 그 막 사람들이랑 막 기쁨의 잔치를 하잖아요. 그 한 드라크마 찾은 걸로. 한 드라크마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당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낼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보면 새 생명 잔치, 친구 초청 잔치 많이 또 우리가 준비할 텐데, 한 영혼. 네. 자, 오늘 천안에서 8413번님, 천안 조금 더운 날씨인데 한 영혼 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어제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9110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끼라 방송 권역이 좀 축소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강원 이렇게 오후 3시에는 자체 방송을 시작했어요. 자체 방송을. 그리고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만 새끼라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어플로는 어느 지역에서나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 새끼라가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여러분께서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9110입니다. 샵 9110번으로 문자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 나 방학 끝내고 개학했다, 교회 드디어 나갔다 알려주십시오. 꼭 좀 알려주십시오. 자, 0782번님 고흥에서 듣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9596번님도 예, 7026번, 2777번, 또 서천에서 8845, 대구에서도 또 7420번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샵 9110번이나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제가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 어제 드디어 나간 분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꼭 좀 알려주세요. 드디어 교회 나갔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한 영혼 열매 맺을 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서영은의 부드러운 목소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목소리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깨라깨라 새깨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9110번입니다. 오물정 9110번으로 문자 아니면 앱으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 내가 어제 교회 갔다 하시는 우리 개학생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출석 체크 3199번님 감사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하루 되길 기도하고 새끼라 화이팅!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1672번님 고속도로에서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안전이 최고예요. 잠깐 갓길이나 휴게소에서 주신 건가요? 네, 우리 1672번님 나주에 도움받고자 신청해 주셨네요. 또 7606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하루에 2명 정도 저에게 길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 카드에 예수님 믿으라는 손글씨를 적어서 사탕과 드리고 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시험 준비하시면서도 전도하시네요. 신청곡 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0: 주나목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귀여운 목소리도 나오고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7606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전주에서 1203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걸어가면서 듣고 계신다고. 아들이 방학했었는데 어제 교회 등록했다고 너무 기뻤다고요. 와, 우리 1203번님 제가 찬양 중에 잠깐 통화했는데 그때 딸하고 통화가 됐었습니다. 딸 부산에 있던 딸 근데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까지 와 할렐루야네요. 집안 경사났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 성남에서 어플 앱으로 듣고 계시는 5044번님도 오셨네요. 8544번님 한 달 넘게 방학 중에 있어요. 이제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셨는데 왜 그러세요? 왜? 올해 초에 저하고 통화한 분인 것 같은데 그때 전도 요청한 분 아니신가요?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우리 8544번님 자, 이 찬양 우리 특별히 8544번님과 함께 듣고 싶은데요. 2777번님 38년 방학했다가 개학하신 분 주일 예배 특송 이 곡으로 올려드렸다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1: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0: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에벤에셀 찬양과 경배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성남에서 우리 5044번님 오셨고 분당 서현에서 또 0691번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또 어플 메시지로 또 여러분께서 올릴 수 있습니다. 전도 요청이 있네요. 전도 요청. 자,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전화 통화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 연결했는데 자,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제주도죠? 제주도?
1: 네, 맞아요. 제주도.
0: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리 사업장 일터에서 극동방송을 틀고 계시는 분들 막 방송할 때 그때 제주에서 꽃집이라고 했나요?
1: 네,
0: 뭐라?
1: 식물가게 있는
0: 식물가게.
1: 해수욕장. 네.
0: 그럼 꽃집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1: 예, 네, 달라요. 그냥, 저기, 꽃다발 이런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냥, 예, 네, 식물, 화분 같은 거.
0: 화분 같은 거.
1: 응.
0: 예. 제주에 어느 쪽에 계세요? 제주?
1: 네, 제주시
0: 예.
1: 연동이에요.
0: 연동.
1: 예. 네. 그런데 이제
0: 예.
1: 지금은 제가, 두달 전에
0: 예.
1: 그거를 폐업했어요.
0: 아, 진짜요?
1: 예.
0: 와, 왜요? 예?
1: 상황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0: 그리고 이제 참, 우리 이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0: 때그 식물 가게를 하면서 우리 극동방송 직원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다면서요.
1: 아, 그분이
0: 예.
1: 저기 손님으로
0: 손님으로
1: 오셨는데.
0: 오셨다가
1: 네, 근데 그분이
0: 예.
1: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되는데 저 제주
0: 극동방송 직원
1: 극동방송
0: 김태희 PD님.
1: PD이시라더라고요. 네, 맞아요.
0: 야, 그 얘기 듣고 참 같은 이제 극동방송 직원으로서 참 감사하고
1: 네.
0: 저도 기쁘더라고요. 지금 PD님 듣고 계시나요? 예. 참 아무튼 너무 귀한 일 하셨고 우리 8389번님 제주에 계시는데
1: 네.
0: 지금 옆에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고 해서 지금 문자를 제가 보고 생방송 중에 바로 전화를 했잖아요, 지금. 그쵸?
1: 네, 맞아요.
0: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어떤 관계세요?
1: 아, 예, 저기, 저는 원래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0: 예.
1: 육지 사람인데,
0: 예.
1: 제주도를 온지 15년 됐어요.
0: 예.
1: 네, 이제, 제주도 와서 정착하면서 알게 된 언니예요. 친한 언니.
0: 네네. 친한 언니.
1: 네.
0: 친한 언니는 이제 제주도 분이신가 봐요.
1: 네, 맞아요.
0: 오늘 어떻게, 뭐 계획된 만남입니까? 오늘 새끼라를 위해서? 아니면
1: 아니요,
0: 이제
1: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0: 같이
1: 계획된 건
0: 있다가.
1: 아니었고, 네, 같이 있다가, 이제, 언니를 사실은 제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0: 어,
1: 했어요.
0: 그랬구나.
1: 그래서 언니가 마음의 문을 열고,
0: 네네.
1: 이제 저희 교회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0: 새신자 등록을 하고
1: 근데,
0: 있다고요?
1: 네,
0: 아, 그럼 예배를
1: 교육을
0: 드리고
1: 받고
0: 있나요?
1: 있어요. 네, 교회 나오고 있는데 제가
0: 아,
1: 전화를 요청한 거는
0: 예.
1: 영적 기도를 새끼라로 통해서 꼭 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아예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1: 아, 이제
0: 그래도
1: 이게
0: 다행이네요.
1: 전도가 됐어요.
0: 몇번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1: 지금 예배를 다니기 시작한 건한세 달, 두
0: 어,
1: 달?
0: 꽤 됐군요. 자,
1: 네.
0: 그러면 옆에 주인공 좀 바꿔주십시오.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 네.
0: 아, 목소리가 밝고 좋네요.
1: 아, 네.
0: 예. 석달 정도면 그래도 많이 다니셨군요.
1: 아, 네, 그런가요?
0: 전도하고 싶다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1: 네.
0: 우리 여성미님이 전도를 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제주 충신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0: 교회는 얼마 만에 지금 가신 거예요?
1: 교회는 전 처음 다녀요.
0: 교회는 처음 다녀요?
1: 네.
0: 와,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1: 네.
0: 나가게 됐어요? 옆에 여성미님이 이렇게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1: 처음에 제가 조금 일이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0: 네네.
1: 그 전에 여성님 통해서 절을 갔어요.
0: 절을 갔었어요.
1: 네, 절을 갔었는데,
0: 여성미님이 그 전에는 그쪽에 계셨구나.
1: 아니요, 여성민님은 원래 모태 신앙인데
0: 예.
1: 그때 절을
0: 예.
1: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0: 예.
1: 절을 다니면서 막 기도라는 걸막 했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성미가 안 보이고 한
0: 예.
1: 1년 정도 연락이 없다가
0: 예.
1: 연락이 왔는데
0: 지금 여성민이 옆에서
1: 네,
0: 그것까지는 안 돼, 안 돼. 뭐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언니, 그건 안 돼. 이렇게.
1: 근데 이제
0: 예.
1: 뭐 이제 저한테 이제 나만의 하느님을 만나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0: 네네.
1: 이제 이곳을 소개시켜주고 사실 제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0: 예.
1: 하나 있는데
0: 예.
1: 저는 사실 저보다는 이제
0: 예.
1: 사람이 살면서
0: 예.
1: 이제 풍파가 분명히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럴
0: 예.
1: 때 뭔가 하나를 꼭 믿고 의지하고 갈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항상 꼭 필요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한테
0: 네네.
1: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0: 예.
1: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0: 예.
1: 아이를 학원을 픽업하듯이 아침에
0: 예.
1: 아이를 교회를 가다가 이제
0: 예.
1: 저도 가게 됐어요.
0: 아, 아이가 먼저 갔군요.
1: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듣긴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닿은 게 저는 아이가 이제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걸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0: 네.
1: 마음에가
0: 그래서
1: 저는 처음에 사실 막 크게 막 와닿거나 막 크게 막 갈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걸 만나면서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0: 예.
1: 이제 처음에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간 거군요. 같이.
1: 네, 맞아요.
0: 어,
1: 네,
0: 그렇구나.
1: 맞아요.
0: 지금
1: 어떨
0: 아이도,
1: 때는 아이만
0: 예.

0: 정말 학원 픽업처럼 내려주고
1: 예,
0: 기다렸다가 픽업 해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1: 그래도 아이도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지금 같이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아이가 네. 몇 살인데요?
0: 지금 11살이에요.
1: 11살. 11살이면 지금 초등부에 네. 같이 다니고 있구나.
0: 네.
1: 그쵸?
0: 네.
1: 와, 아무튼 참 이 여성미님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교회라는 것을 처음 밟게 되고 지금은 이제 3개월 됐고 뭐 새가족 이런 수료도 하시고 조금 요즘은 알 것 같게 되는 시기일 것 같네요. 그렇죠?
0: 뭔가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도 이제 성이 통해서
1: 네네.
0: 이제 매일매일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쪽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읽어보자.
1: 아...
0: 뭐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뭐
1: 예.
0: 매일매일 정말
1: 그렇구나.
0: 매일매일 연락이 와서
1: 예.
0: 그런 거를 조금 가르침을 아... 조금 따라가려고
1: 그렇구나.
0: 하다 보니까
1: 예예.
0: 네.
1: 극동방송도 들어요?
0: 네. 이것도 성회죠.
1: 여성미님이 알려줘가지고
0: 네.
1: 여성미님이 옆에서 영향력이 아주 세네요. 좋다.
0: 네. 맞아요. 좋은 걸 많이 알려줘서
1: 네. 네.
0: 많이 급하게 네.
1: 그래서 제주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고
0: 네.
1: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까지 되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0: 네.
1: 우리 선물 드리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래요? 네.
1: 이 방송은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오늘?
0: 네. 네
1: 아, 그렇구나.
0: 처음이에요.
1: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선물 드려요. 자,
0: 네.
1: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0: 네.
1: 자, 골라보세요.
0: 네.
1: 자, 제주도까지 갑니다. 선물. 예,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고르신다면
0: 유산균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유산균.
0: 네.
1: 유산균. 왠지 근데 유산균은 우리 11살 아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우리 아이한테도 좋을 뭐 하나 더 골라보세요, 한번.
0: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잘
1: 아이가 좋아할 게
0: 네.
1: 연어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견과
0: 단백질
1: 뭐 이런 거. 견과
0: 네,
1: 뭐 이런 거.
0: 단백질 쉐이크 하겠습니다.
1: 어,
0: 네.
1: 좋습니다. 단백질
0: 네.
1: 쉐이크.
0: 네.
1: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영향력 있는 우리 여성미 님. 여성
0: 네.
1: 여성미. 여성미가 넘친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를
0: 네.
1: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여성미 님. 우리 작년에
0: 네.
1: 작년에 선물 한번 받았죠?
0: 네, 레모나요.
1: 레모나 받았죠?
0: 네.
1: 아, 올해도 하나 또 드려야죠. 올해도 하나 드려야죠. 우리 여성민님.
0: 저까지 챙겨.
1: 뭐 드릴까요, 여성민님?
0: 저도 레모나 같은 거 하겠습니다.
1: 또 다른 거 한번 하세요. 똑같은, 아, 작년하고 똑같은 거?
0: 네, 레모나요.
1: 똑같은 레모나?
0: 네.
1: 알겠습니다.
0: 레모나. 아, 근데 정말.
1: 예.
0: 꼭 영접 기도를 여기서
1: 예,
0: 해보고
1: 예.
0: 싶었어요.
1: 그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언니분 저랑 결단의 기도
0: 네.
1: 결단의 기도 저 따라서 하시죠.
0: 네.
1: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아이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이 시간에 원래는 일을 하시면서 잘 못

0: 들으시는 시간이라고 했나요, 아까요?
1: 네, 일을 하고
0: 근데 오늘 어떻게 딱 시간이 맞았네요, 오늘.
1: 네, 그냥 다짜고짜 막 핸드폰으로 막 극동방송 키더니 뭐 갑자기 막 연결하고 갑자기 빨리
0: 갑자기 막 밀어붙이고.

0: 아, 네.
1: 예, 오늘 너무 도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0: 네.
1: 소식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1: 오늘 제가 오프닝 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한
0: 들었어요.
1: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0: 정말, 정말
1: 그러니까 한 영혼을
0: 예요.
1: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0: 예.
1: 찾아낼 때까지 하시는 우리 여성미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 옆에
0: 네.
1: 계신 분. 네, 가장 3개월 동안 이제 신앙생활 했지만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찬양 다시 한번 바꿔주실래요? 그거 못 여쭤봤네.
0: 제목을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을 많이 듣긴 한데 피아
1: 피아
0: 제목을
1: 워십.
0: 못. 네, 피아워십.
1: 피아 워십의 무슨 곡일까요?
0: 중국이 조금 들어서 하나님의 반석 뭐
1: 하나님의
0: 무엇이
1: 부르심인가?
0: 하나님 부르시면
1: 하나님
0: 네
1: 부르심,
0: 맞아요.
1: 그쵸?
0: 네네 하나님 부르시면
1: 혹시 이 곡이 왜 좋으셨어요? 혹시 그,
0: 처음에 그냥 저는 가사가 너무 와닿고 피아노신 노래를 제가 매장에서 계속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사실 뭐
1: 그렇구나.
0: 성미가 하나님 얘기할 때 사실 와닿진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이런 게 와닿진 않았는데
1: 네.
0: 그런데 그런 노래 가사가 저한테 너무 와닿으면서 이제 너무 눈물이 그렇게 나서 처음에 제가 여기를 교회를 조금 이렇게 마음이 막간게 피아노식 그 찬양 노래가 제첫
1: 그렇구나.
0: 발걸음이었어요. 네.
1: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흐르고 있는데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우리 여성미님 옆 우리 지인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우리 아이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좋은 소식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0: 감사합니다.
1: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0997번님 새끼라 신청 방법 궁금하시다고. 혹시 전도 말씀이신가요? 방송 끝나고 한번 0997번님께 전화드릴게요. 3320 수원에서 출첵해 주셨고 3891번 부천에서도 오셨습니다. 자, 0691번님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이제 오늘 마칠 시간 됐는데요. 내일은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내일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니까 혹시 내일 오늘처럼 아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것처럼요. 내일 전도할 때

대상자하고 같이 옆에 계시면 내일 듣다가 정답 보내시면서 옆에 방학 무교라고 꼭좀 적어 주십시오. 아니면 그분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아요. 내일도 여러분께서 보물 퀴즈 꼭 청취하면서 우리 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작전을 잘짜 보자고요. 대전으로 일보러 올라가는 중이라고 5473번님, 2787번님도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부산 부전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대전으로 일보러 가시는 중에. 자, 한이의 행복 신청하셨는데요. 9596번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이 극동 방송을 찾아주고 계시는데 이 찬양이 꼭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 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주 제1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은 저마다의 다름을 사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십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복입니다.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듣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요.

0: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하려 할 때 시편 기자는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해 헐떡일 만큼 그 말씀을 갈망했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을 정죄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영혼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지체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로 심겨질 수 있도록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경동교회 성가대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인데요. 원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메이저 제2곡 아리아입니다. 사실 아리아는 우리가 오페라에서 얘기하는 아리아라기보다 노래하듯 연주되는 기악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이 특별히 발췌되어서 쥐선상의 아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바흐가 이 제목을 붙였다기보다 19세기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빌헬름이 이 곡을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편곡해서 원곡 D메이저를 C메이저로 옮기고 그래서 바이올린 현에서 가장 낮은 G현으로만 주요 선율을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한 그런 데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오늘 이 작품을 뉴 바흐 콜레기움 무지쿰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군대 사막장 미뉴엣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후기 런던 교향곡 시리즈 중에 가장 대중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이죠. 하이든이 104곡의 교향곡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많은 곡들을 통해서 이제 고전시대의 교향곡이라는 틀을 완성하는 그 시기에 만든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사막장은 고전시대의 교향곡의 가장 중요한 특징, 빠름 느림 빠름의 사막장 미뉴엣으로 확정되는 그런 양식의 일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38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군대의 3악장 미뉴엣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쩌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곡가 또 그의 작품이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의 작품 가운데 피아노 콘체르토 2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900년부터 1901년에 작곡된 작품인데요. 1901년 11월에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피아노로 연주를 해서 초연된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가 가장 심각한 슬럼프와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만든 작품으로서 이 작품을 통해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뭔가 동기를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슬라브적인 서정성과 또 깊은 울림, 또 피아노적인 테크닉들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사랑받는 그런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1악장은 아주 거대한 종소리 같은 화음이 반복되면서 오케스트라의 그 어둡고 장중한 분위기로 독주 피아노의 반주적인 패턴 위에 서정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슬라브적인 멜로디가 등장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함께 하시겠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2번의 1악장. 1악장의 길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작품의 일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2번의 일악장의 일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조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윤지원의 오베이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과 잠언 11장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누린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6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 받들어 읽은 후에 잠언 11장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종종 지나가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하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잘하니? 그건 우리 아이들이 예쁜 말 하는 것, 인사하는 것 집에서 부모로부터 잘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가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집사님은 어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말하세요? 이건 그 집사님이 집에서 어릴 적부터 부모가 서로에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랬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많이 보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잘 베풀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얻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러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다 되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 주님의 사람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누린다입니다. 이 제목은 잠언 11장 27절 새번역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좋은 것을 애써 찾으면, 즉 우리가 좋은 것을 열심히 바라보고 그것을 힘써 구하면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언제나 좋은 일, 좋은 것을 힘써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주님의 은총 가득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은혜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지금 이삭에게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목자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의 목자들이 파놓은 우물을 힘으로 빼앗아서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괴롭힘에 이삭이 찾아간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즉 아브라함이 팠던, 그러한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에셀 나무,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 아시죠? 도움의 돌,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 부엘세바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또로부터 쭉 함께하고 있던 목자들을 통해서 이삭은 이때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 부엘세바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비슷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 부엘세바를 떠올리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단을 쌓은 곳에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선하고 좋은 것, 은혜로운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어려움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이삭은 애를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다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그의 삶은 점점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보고서는 그제서야 다시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위기이든 일의 위기이든 관계의 위기이든 내 마음의 위기이든 그 위기가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 때에 좋은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곳의 좋은 경치를 보면 참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상에 돌아와서도 그 좋은 추억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이곳에 와서 비록 한 시간, 두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받은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와 좀 더 많이 가까이 해야겠다. 그래서 좀 더 예배회, 기도회의 모임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배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반복만 하면 늘 내 신앙이 제자리 그림이 되거나 뒷걸음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삶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것은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삶에서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이곳에서 경험하면 나도 사랑을 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 우리도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게 됩니다. 결국 내 주변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애써 힘써 바라보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 선한 것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총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것을 가까이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예나 지금이나 생존과 생업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그 당시에는 물 문제로 목자들 간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작은 다툼으로 시작해서 더 큰 싸움으로 부족 간에 또한 나라 간에 확전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과의 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처럼 이제 곧 주인들과의 싸움, 즉 그랄 왕과 족장 이삭의 싸움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기더라도 양쪽 간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이삭과 아비멜렉 간에 그 왕과의 전쟁으로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때까지 이삭이 양보하고 또 내어주고 피하고 또 피해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런 선택과 결정이 결국 자신과 가족들을 지켰고 자신의 재산들, 목자들, 종들 다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읽었던 후반부의 말씀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화의를 청합니다. 서로가 평화롭게 살아갔고 이삭은 더 번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이런 현명한 생각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입니다. 우선 앞에서 본 대로 이삭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바라본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의 이러한 믿음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들은 그 선하고 좋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레스 목자들이 먹일 목초지와 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두면 이제는 삼촌과 조카가 다투는 그런 큰 싸움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양보 다 내어준 것이죠. 결국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지금 우물 때문에 똑같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와 그의 목자들에게서 듣고 본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배운 그 선한 모습이 지금 이 어려움의 때에 잘 결정하고 치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법 이런 식의 다툼과 갈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곳 어디선 항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싸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사소한 오해가 작은 다툼과 갈등이 크게 번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부부간의 작은 갈등이 집안 싸움이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나라 간의 전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말은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인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나이, 이 믿음의 나이가 이 믿음의 성장이 다 다릅니다. 영적인 어른도 있지만 한참 성장 중인 성장 과정에 있는 청년의 믿음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인 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신앙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장 과정에서 아직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니 마니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영적인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한 모습, 선한 분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 중재도 해주고 때론 엄하게 야단치고 꾸짖어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고 이러한 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믿음이 약한 이들이 다투고 갈등한다고 함께 편먹고 다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어르신들 보면 다 훌륭하시지만 특히 우리 소망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을 보면 아, 참 훌륭하다 싶습니다. 서로 잘 지냅니다. 믿음이 서로 본을 받아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누구보다도 개성이 강합니다. 이들도 서로 안 맞고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로부터 또 전우사님에게서 선한 모습을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집에서도 부모들에게서 선한 모습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선한 것, 좋은 모습을 늘 보니까 이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과 성품이 쑥쑥 잘 자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총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의무를 받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가서 파는 곳마다 그 귀한 물이 계속 흘러나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이 땅 보는 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물이 나올 땅을 잘 보는 눈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땅이 원래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삭이 받은 이 은총은 땅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땅이 좋아서 물이 나온 줄 알고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았지만 이삭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주고 또 다른 것으로 이동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으로 살면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은총을 주실 것이다.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그가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고 삶이 더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임한 은총은 땅이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결정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거기에 거했습니다. 우리 다 알죠. 롯이 거한 땅이, 본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원래 이곳은 롯이 본대로 정말 좋은 땅,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여 멸망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롯의 삶도 비참해져 갔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땅이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부어주어서 그 땅을 풍요로운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의 의인 10명, 즉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땅에 임할 심판을 내가 철회하겠다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정말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한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원주민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폐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좋은 땅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읽어볼까?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이더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내 가정이, 일터가 척박하든 아니면 거칠고 메마르든 그곳을 반드시 샘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땅을 가지려고 무엇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복의 사람으로 그 땅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 대학교 때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집이 형편이 좀 어려워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도 많이 들잖아요. 학비가 부족해서 휴학을 했어요. 휴학해서 돈을 벌어서 모아야 했습니다. 어디서 일을 했느냐 하면 이런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스 아시죠? 예,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뭐 지금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수납하는 곳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곳에 모두 부스 들어가서 다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 종이 받고 다 수납 다 했죠. 그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인사하고 입으로 말하고 티켓 수령하고 현금 수령하고 또 그 사람 돈 되돌려주면 어깨, 뭐 팔꿈치, 손목, 목 등 다 물이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진상도 있죠. 온갖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사도 늘 밝게 하고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작은 관에서 늘 음악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들었죠. 그리고 차가 안 오면 노래 연습도 하고 특히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작은 공간을 나만의 음악 연습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좁고 힘든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대학 교수 부부로부터, 이분들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자매의 모습 보고 얼마나 예쁜지, 또 자매가 부른 노래 듣고 큰 감동 받아서 인연이 되어서 장학금을 추천하게 되고 장학금 받고 공부를 대학교를 잘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이 대학 교수가 있는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고 지금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좁고 험한 땅이라도 내가 믿음의

0: 사람, 복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직위를 넓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서서 바라보는 모든 곳에 은총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애써 힘써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시기를, 그리고 좋은 일을 모습을 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은혜를,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번성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항소방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애써 찾으시고 힘써 바라보시어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는 하루하루 되시고 여러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상태이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잔잔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면 평안은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임재는 그 문제보다 더 깊은 안전이 됩니다.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오늘 첫 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정규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오지은이 노래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바라는 복은 세상의 물질과 자녀들의 잘됨과 많은 세상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크고 놀라운 평화가 심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신영옥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해 보이거나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평안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그분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폭풍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세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찾으라,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찾아 기도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점점 이 세 동사가 강해지는 구조, 이 점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구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요청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찾은 것을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찾는다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다녀야 된다. 예.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만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고 찾아다녀야 된다. 찾아다니는 걸로 끝나지 않대요.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가보고 새벽기도도 가보고 성교도 가보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자꾸 찾아야 되죠, 그죠? 계속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두드려야 되죠, 그죠? 찾았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대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형이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계속적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적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구하라가 아니요.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그냥 뜨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그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존을 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 속에 뭘 발견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있는 뉘앙스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대충 구하고 대충 찾고 대충 두드리고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실은 기도의 출발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세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타났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근데 끈질기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급함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한 재판장에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며 마침내 응답을 받아낸 한 과부의 얘기를 하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그분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계속 그분에게 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온 분 한 두 분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 아이들이 늘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 가야 돼. 그죠? 졸더라도 학교에 가서 졸아야 돼.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그분에게로 향하는 이 노력, 적극적인 태도, 억척스러움, 집요한 태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명상, 뭐 어떻게 의례적인 어떤 형식 이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그분에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기도가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 끈질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는 시작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이론으로만 배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을 때 그 신음 소리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은 기도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나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그냥 사투를 벌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깨워놓으면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또 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깨가지고 베드로는 칼 들고 막 남 기자라고 막 하다니요.

하면 온 마음으로 wholeheartedness,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100%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일시적으로만 기도해요. 기도에 대한 결단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기도를 종종 하라고 하지 않아요? 종종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주 하라고 하지 않아요? Always, 항상 쉬지 말고요. 계속.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로 끊임없이 일평생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고 그죠? 매달 며칠 몇 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회개하셔야 돼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그건 내가 신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도박 비슷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백지 수표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욕으로. 기도에 정욕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 뜯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실 줄로 빚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불만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앞장에서 주셨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일상의 필요로 구하세요. 그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모호해져요. 모호해져요. 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의 기도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에 접근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광대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필요만 구해서는 안 돼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세요. 취업을 할 때 뭐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우선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만 끝나지 않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용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용서의 삶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 내 영혼을, 내 닫혀있는 내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한 방향으로 경주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고귀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한 번씩 고깃국 먹을 때가 더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하는 것.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추구할 때 하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히,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열심, 우리의 열심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보다 백배, 천배, 만배와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늘 극적 비유를 하나 드셨잖아요. 9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 그냥 여러분 형광색 있으면 쫙쫙 다 꺼놓으세요. 그냥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 금요철화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어떤 아버지 경험한 거에 따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하다 그러면 아들이 막 돈 달라 하는데 쉽지 않죠. 그죠? 너 아버지가 뭐 폭력적이거나 뭐 그러면, 또 무능한 아버지, 무정한 아버지 그러면 아무래도 나가는데 끓이끼죠. 또 뭐 에이 아버지한테 빌기보다는 나가서 뭐 그냥 땅을 파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종교들 신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는 뭐 그냥 신이 수백만 신이 있어요. 수백만 종류. 일본도 여러분 얼마나 신이 많아요, 여러분. 신의 나라 온갖 잡신을 다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들이 어떤 신들이요? 신들은 주로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숭배,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건 완전히 다른 신 개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분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떤 분, 어떤 정도요? 로마서 8장에 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는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여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아, 이것만 주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데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좋은 게 뭔지 몰랐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실망, 대박, 이게 아니고 성령? 뭐 이런. 여러분, 왜 오늘 누가 보면 성령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아홉 가지 열매. 근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절정이 뭐냐, 기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는 결국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매일 한 번만 기도해도요, 1년에 36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365번.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20년? 30년 해볼까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요, 그게 1년, 그리고 10년, 20년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옛날과 전혀 변화 없어. 그럼 도대체 뭘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느냐. 어떤 할머니는 날마다 새벽기도 오시면서 남의 밭에 깻잎 따가지고 가고 막 고추도 따가지고 가고, 뭐 새벽에 기도한 것과 자신의 삶이 전혀 관계가 없어. 새벽에 기도하고 철회하고 가서 막 신경질 나니까 가족들 한판하고. 도대체 기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그분을 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5장 48절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것.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아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분을 계속 묵상하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와 있지 않아요. 매우 분주한 시대예요. 예. 여러분, 바쁘게 살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주함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분주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신자들에게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도는 또 하나의 의무를 덧붙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향유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분이,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을 봐. 아빠 얼굴을 안 보고 뭐 사왔나, 뭘 주실까. 여러분,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문을 두드리면 그분은 활짝 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질 것이 있다면 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내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육체적 필요 이상으로 영적 변화를 위해 간절히 구하세요.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세요. 응답받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숨 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그분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0: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그 열매란 뭘까요? 우리 이제 곧 가을이 오면 이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된 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사진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풍경과 표정, 그리고 그때 마음까지 떠오르곤 합니다. 극동방송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면 사진을 참 많이 찍는데요. 다시 들여다볼 때 그땐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표정과 곳곳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린 어떤 사진들이 찍히고 있을까요? 기뻐하는 모습, 또 누군가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쁘게 바라보시겠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한 장의 사진을 남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꺼내보고 기억하실 때 웃음을 지어주실 거라 믿어요. 그런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복된 월요일입니다. 다들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주말을 지나고 여러분과 방송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번 주말에 저희가 만날 기회가 있었죠. 달고 달리단 바이블 공개 방송을 통해 청취자분들과 큰숲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사진도 공개 방송 때 찍혔던 사진들입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제가 미처 보지

0: 못했던 재밌는 순간들도 있었더라고요. 벌룬쇼에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니까 제가 뿌듯하고 야, 그렇게까지 환호를 했구나. 제가 말씀 찬양할 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진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해 주시고 또 행복해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사진에 담겨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한 오후였어요. 그곳에 오셨던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애청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알릴게요. 네,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달고 달리단 바이블 코너에서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받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 세 가지를 세 글자로 줄입니다.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네, 완료하신 것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한 번이라도 감사를 했다면 오감완 보내시면 되고요. 찬양을 불렀다, 오찬완 올려주세요. 또 말씀을 읽었다 하시는 분들 오말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면서요. 저희는 청년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선물 소개 듣고 우리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댓글 많이 남기시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을 겁니다. 댓글 남기시고 또 방송 후에 여러분들께서 문자도 받으신다면 그 문자에 대한 응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보민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청년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또 이곳에 나오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우리 포항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셔서 우리 청

0: 청취자분들의 열띤 응원의 댓글이 더욱더 필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적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지만 더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경주제일교회 박성은 전도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전도사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1: 네.
0: 오늘은 저희 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아, 전도사님,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1: 네.
0: 제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1: 네.
0: 맞으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네. 전도사님 짧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주제일교회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성은 전도사입니다.
0: 네, 전도사님. 야, 이렇게 초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전도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또 전도사님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또 사역은 어떤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댓글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메시지 적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댓글 적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많이 적어주세요. 아, 네, 전도사님.
1: 네.
0: 아, 이렇게 9월에 또 날씨가 많이 풀렸죠?
1: 네.
0: 네.
1: 갑자기 엄청 시원해졌어요.
0: 시원해졌어요. 네. 다행히도. 경주에서 오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이렇게 오셨나요? 포항극동방송까지?
1: 제가 경주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네. 본가가 또 포항이라서.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그래서 걸어오셨나요?
1: 차 타고 왔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전도사님.
1: 네.
0: 지금 언제부터 전도사님으로 계셨는지 또 이 사역자의 꿈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 제가 여기 전도사로 시작하게 된 거는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게 된 건 올해 4월 말쯤에 경주 제일로 가면서 시작하게 되었고
0: 네.
1: 사역자의 꿈을 가지게 된 건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제 모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0: 네.
1: 모교회가 포항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0: 아, 네네.
1: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된 교회인데요. 네.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매주 사람들이랑 모이고 이제 나눔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그러다가 아주 타이밍이 좋게 목사님께서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0: 네.
1: 용기를 내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0: 야, 근데 이렇게 딱 옆에서 본다고 해도 이런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잡기가 쉽진 않은데.
1: 그렇죠.
0: 네, 전도사님께서는 모태 신앙이신가요?
1: 네, 모태 신앙입니다.
0: 모태 신앙으로 약간 걸어 오시면서 나는 좀 목회자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부모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기도 했고
0: 네.
1: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 사모님을 곁에 이제 함께 하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사역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신 건가요?
1: 네,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습니다.
0: 몇 학년이세요?
1: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입니다.
0: 4학년까지죠?
1: 여긴 3년까지.
0: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이런 그 고시를 봐야 되고 그런 타이밍인 건가요?
1: 네, 이제 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면 할 수도 있는 시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어떤 시험이 있는 거죠?
1: 목사 고시가 남아있습니다.
0: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데 언제예요, 시험이?
1: 내년 아마 6월쯤에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아직 많이 멀긴 했지만 공부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0: 그러네요.
1: 네.
0: 저는 이제 또 목사고시가 우리 수능 11월에 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월 연 말에 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다.
1: 네.
0: 네. 우리 전도사님의 꿈을 위해 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올해 4월부터
1: 네.
0: 네, 섬기고 계세요. 첫 사역이 아까 전에 유초등부, 초등부인가요?
1: 네, 초등부입니다.
0: 오, 어떠세요? 초등부 사역이 좀 어떤가요?
1: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고
0: 네.
1: 아이들이 제가 사실은 낯을 정말 많이 가리는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또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게 되고 생각보다 아이들과 저희 관심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수준이 잘 맞다, 친구처럼 편안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들도 되게 좋으시고 해서 네. 적응을 그래도 빨리 한 편인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께서 초등부를 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교를 앞에서
1: 네,
0: 하시는 거죠?
1: 하고 있습니다.
0: 오~ 네.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1: 저희가 지금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 2부 다 합하면 그래도 한 5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0: 그래도 많네요.
1: 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0: 아이들이 좀 초롱초롱한가요? 말씀을 들을 때?
1: 네, 그래도 초롱초롱 잘 듣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0: 그래도 애들이 말을 잘 듣네요.
1: 네, 그래도 약간 집중이 조금 흐려질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집중해서 다 같이 들을 때는 얌전히 저를 잘 쳐다봐주고 집중해서 잘 들어줘요.
0: 예전에 그때 사랑했더라는 한번
1: 네,
0: 나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하셨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끝나고 약간 아이들의 반응이 좀 어땠었나요, 그때?
1: 그 끝나고 방송국 이 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긴장을 해서 애들이 아무 그쵸? 말을 안 했는데
0: 네.
1: 나가고 나서 나가자마자 네. 너무 신기했다. 애들이
0: 그래요?
1: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0: 보통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1: 네.
0: 대체로 좀 그러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하실 때는 긴장이 되셔서 말씀을
1: 네,
0: 생각보다 못하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시면서 아 이거 말할 걸 내가 이렇게
1: 맞아요,
0: 된다고
1: 맞아요.
0: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경주제일교회 사랑했드란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했죠. 그때
1: 네.
0: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전도사님 되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죠?
1: 제가 목요회에서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케어는 좀 했었는데 이제 진짜 전도사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경주제일 오면서 4월 말쯤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0: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1: 네.
0: 이제 전도사님께서 4월 말부터
1: 네.
0: 경주제일교회에서 제대로 사역을 했을 때
1: 네.
0: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모교회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응원을 해주시고 되게 힘나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0: 네.
1: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0: 네.
1: 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저는
0: 네.
1: 몰랐는데
0: 네.
1: 그래서 어머니가 주변에서 그냥 다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전도사 할 줄 알았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놀랐어요.
0: 전도사님의 그 평소 신앙을 보시고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1: 그렇겠죠.
0: 본인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우시죠.
1: 네, 근데 아마 부모님이 교회를 진짜 열심히 섬기시고 그에 또 반응을 또 잘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0: 그럼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1: 네.
0: 이제 좋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으셨는데
1: 네.
0: 한 번도 약간 그 믿음의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웠던 적은 없으신 건가요?
1: 근데 물론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슬럼프인지 잘 모르고 그냥 그때 그랬었던 게 슬럼프였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0: 그랬군요.
1: 지나간 것 같아요. 네.
0: 네.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1: 네.
0: 이제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1: 네.
0: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잖아요.
1: 네,
0: 약간
1: 네.
0: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0: 믿음이잖아요. 처음 시작은.
1: 그쵸.
0: 교회 가라 그래서 가고 말씀 읽으라 그래서 읽고.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언제부터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고 느껴진 그 순간이 궁금해요.
1: 일단은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었고
0: 네.
1: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진짜 순식간에 바뀌셨거든요, 부모님이.
0: 아.
1: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진짜 뭐 설교나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와닿게 된 거는 그래도 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냥 설교가 마냥 어렵기만 했었는데
0: 네.
1: 계속 듣다 보니 쉽게 재밌게 느껴지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되고 약간 이랬던 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0: 그런 계기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1: 네,
0: 모태 신앙이신 분들께는. 네, 오늘 박성은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경주 제1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한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가 찬양 한 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1: 네.
0: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1: 저는 그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혹시 아시나요?
0: 네. 그럼요.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1: 네, 그 찬양 진짜 네. 엄청 좋아해요.
0: 가장 왜 좋아한다고 꼽으셨을까요?
1: 일단은 그 가사가 내 시선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0: 네.
1: 주를 바라볼 때 비로소 평안하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최근에도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런 일들을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 최근에 그 겪은 일은 찬양을 듣고 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주를 바라보며 우리 청취자분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찬양인데요.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기프티드의 목소리입니다.

0: 네, 주를 바라보며 찬양 듣고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힘이 됐던 찬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1: 네.
0: 최근에 조금 그런 일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좀이 찬양을 들으면서 풀어지신 거죠?
1: 네. 근데 뭐막 엄청난 일도 아니고 큰일도 아니긴 한데
0: 네.
1: 그 기도가 항상 기도할 때 보통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 그냥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쉽게 쉽게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기도라는 게내 환경이랑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0: 근데 엄청난 통찰인데요?
1: 그런가요?
0: 찔리네요. 하나님 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막
1: 네.
0: 이렇게 보통 많이 기도를 하는데
1: 네, 저도 그래요.
0: 내 시선을 바꿔달라.
1: 네. 그러면서 정말
0: 네.
1: 감사하게도 제 상황과 주변의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제 시선이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도 달리 보이고 저희 환경들도 다르게 보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또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면서 또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 찬양이 정말 힘이 된것 같아요. 요즘에도 계속.
0: 네. 전도사님,
1: 네.
0: 초등부 사역을 하고 계세요.
1: 네.
0: 근데 요즘 다음 세대가 적잖아요.
1: 네.
0: 적어지는 추세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그래서 못 여는 교회도 많다고 들었는데
1: 네.
0: 우리 교육부서 담당자로서 좀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0: 네네.
1: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0: 네.
1: 기회가 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리더로 한번 세워서 학교에서나 생활에서나
0: 네.
1: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런 리더자로 키우고 싶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잘 모르기도 하고 되게 교회 오는 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또래 친구들로 낮춰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0: 그삶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수
1: 네.
0: 있게. 근데 아이들이 왜이 교회 오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에 아침을 깨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1: 그것도 그런 것 같고,
0: 네.
1: 생각보다 교회를 쉽게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전도잔치나 이런 거할 때.

0: 쉽게 오는데 뭔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이라고 하면 좀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오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1: 네.
0: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1: 아, 네. 맞아요. 우리 누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을 삶의 리더로 아이들을 세워서
0: 네.
1: 네,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0: 네.
1: 원하시는 거군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경주제일교회에 지금 얼마 안 계시긴 했지만
0: 네.
1: 교육부에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소개를 해주실까요?
0: 자랑이요?
1: 네.
0: 너무 많은데.
1: 너무 많아서.
0: 아,
1: 네. 가장, 다 얘기해 주세요. 네,
0: 그 가장 큰 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또 꾸준함을 가지고 또 예배를 재미있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애쓰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다는 게 큰 자랑인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되게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1: 네.
0: 다음 세대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를 좀 꾸준히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아 정말 이곳에는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1: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선생님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교역자분들도 네. 예배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을까 재미있게 할까 또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1: 네. 저도 최근에 그 달고 달리단 바이블 네. 공개 방송을 최근이죠? 토요일이었어요.
0: 네.
1: 저번 주 토요일날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했는데
0: 네.
1: 어떤 걸 가장 아이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막 해보니까 풍선쇼 이렇게
0: 네.
1: 나와서 벌룬쇼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막 좋아서 뒤집어지더라고요.
0: 아.
1: 야, 말씀 찬양도 좋지만 이제 벌룬쇼에 이렇게 아이들이 열린 성원을 보이는 걸 보면서
0: 네.
1: 야, 역시 이렇게 쇼가 진짜
0: 아,
1: 잘
0: 역시.
1: 이제 아이들한테는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하구나 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혹시 좀 보신 것 중에 가장 좀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초등부 프로그램 중에
0: 생각보다 아이들이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1: 아 요즘 친구들 더 그런 것 같아요.
0: 그쵸.
1: 요즘 친구들은 개인이 이렇게 좀 SNS에 올려서
0: 네.
1: 갑자기 막 여기 벽에 핸드폰을 붙여서
0: 갑자기
1: 찍더라고요.
0: 춤추고 네. 그러더라고요.
1: 네, 저희랑 좀 다르죠.
0: 네, 저는 그런 걸 처음
1: 저도요.
0: 처음 봐서 애들이 되게 생각보다 춤추는 걸 꺼려하지 않더라고요.
1: 오, 맞아요.
0: 그래서 찬양만 해도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일단은 그리고 레크레이션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 아무래도. 레크레이션은
0: 네, 풍선 네. 갖고 놀고
1: 이런 네, 먹을 것도 있고
0: 네.
1: 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춤추는 걸 은근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또 즐거워해요. 또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수감사절 때 혹시 또 워십이나 이런 거 초등부에서 계획하고 있나요?
0: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래도 추석에 약간 전통 놀이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긴 해요.
1: 아,
0: 네.
1: 추수감사절.
0: 아, 추수감사절에는 딱히
1: 아 그래요?
0: 네.
1: 그렇군요. 아직은 없군요.
0: 네.
1: 아 맞습니다. 저희가 또 추석도 있죠.
0: 네. 네.
1: 추석 때는 전통 놀이를
0: 네,
1: 기획을
0: 네.
1: 하고 있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럼 전도사님께서는 원래
0: 네.
1: 좀 아이들을 좋아했나요?
0: 제가 생각보다 아이들을 엄청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1: 네.
0: 제가 원래 다니던 모교에서도 애들이 다 커서 중고등부밖에 없고 청년들밖에 없었는데 여기 오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난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아이들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1: 다행이네요.
0: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랑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1: 다행이네요.
0: 네.
1: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사실 에너지가 좀 많이
0: 네.

0: 소비가 되는 거 아시죠?
1: 그렇죠. 애들이 체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장난 아니고 네. 또 거기는 50명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이제 말로 이렇게 친구를 맺어주고 네. 또 말 상대를 하다 보면 그것도 에너지.

0: 하기 그래도 네, 즐거우실 것
1: 네.
0: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더 맡으실지는 모르는 거죠.
1: 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0: 네. 아이들이 나중에 또 장성해서 중고등부 되고 뭐 청년부 돼서
1: 네.
0: 다시 초등부로 와서 교사로 섬긴다고 하면 그때
1: 진짜
0: 감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 모르겠 감도 안 와요.
0: 너무 어려서.
1: 네.
0: 네.
1: 한 10년 뒤의 일이니까.
0: 그쵸.
1: 진짜 그러면 너무 기분이 묘할 것
0: 갑자기 막, 네.
1: 같아요.
0: 제안하고 있고. 아, 제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말하면서.
1: 근데
0: 네.
1: 경주제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초등부에 있다가 청년이 돼서 교사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까지 교사를 하고 계셔서 교사로서 만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0: 야.
1: 그래서 그거 보면 또 옆에서 간접으로 체험하고,
0: 그죠?
1: 그럼 되게 신기해요, 보면.
0: 그런 날이 아마 경주제일교회 지금 맡고 계신 아이들에게도
1: 네.
0: 일어날 겁니다,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쓰임 받고 싶으신지 나눠주세요.
1: 제가 아까 말했던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더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0: 네.
1: 가정교회를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0: 네.
1: 이제 집에서부터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는 것처럼 저희도 밥으로 시작해서 마음을 풀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0: 네.
1: 근데 그 모임을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교회 오라는 말은 솔직히 요즘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놀러 와라, 맛있는 밥 먹자 해서 초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것들이 저의 가장 큰 비전인 것
0: 가정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있으시군요.
1: 같아요.
0: 할렐루야 교회가
1: 네. 네.
0: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의 장점을 좀 소개해 주세요.
1: 일단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감정을 나눌 때가 많이 없 많.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잖아요,
0: 네.
1: 생각보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말을 해도 다 듣고 서로 기도해주고, 일단 기도해준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고,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맛있는 것들을 서로 가져와서 엄청 먹고.
0: 아, 역시
1: 네.
0: 우린 또 밥상 앞에서
1: 그쵸.
0: 친해지잖아요.
1: 네,
0: 한국인은.
1: 밥정이란 게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진입 장벽도
1: 네,
0: 네, 낮출 수 있고 관계전도도 쉬워지고 그럴 것
1: 네네.
0: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경주 제1교회 초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박성은 전도사님이신데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곡더 올려드릴게요. 댓글 기다립니다.

0: 네. 오늘 경주제일교회 박성은 전도사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좀 있으면 과정이 끝나는데
1: 네.
0: 남은 기간 동안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제가 내년부터 또 공부를 하게 돼서
0: 야, 공부했는데 또 공부.
1: 그러게요.
0: 네, 끝이 없으시네요.
1: 네,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0: 네.
1: 과목은. 근데 그거를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책을 하나 읽어보라고 하셔서
0: 네.
1: 그거를 지금 읽으면서 독서 노트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네,
0: 아.
1: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꾸준히 한 학기 동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야, 근데 좋네요. 이렇게 책을 많이 접하고 또
1: 네.
0: 목사님들은 신앙서적 좀 많이
1: 네네.
0: 읽으시잖아요. 네, 이 기간에 읽는 거참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또 후에 보면 또그 책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아,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우리 그러면 성경책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뽑아주세요.
1: 가장 힘이 되는, 근데 제가 늘 읽을 때마다 와닿긴 하는데, 저는 사실 아침마다 묵상을 하거든요.
0: 네네.
1: 그 묵상을 하는데, 그 하루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레마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하루를

0: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오늘 하루하루마다 가장 큰 방향과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 아,
0: 네.
1: 그냥 그날그날 나에게 오는
0: 네.
1: 말씀을 보시면서 찾으시는군요.
0: 네.
1: 좋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는 거죠.
0: 네.
1: 이걸 약간의 루틴인 건가요? 선도사님의?
0: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묵상을 한지좀 오래됐으니까 아침에 항상 뭘 시작하기 전에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편인 것
1: 약간 그러면 좀 어떤가요, 하루가?
0: 같아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진짜 커요.
1: 오.
0: 네.
1: 그런 좀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실까요?
0: 그냥 어느 날 한번 묵상을 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1: 네.
0: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1: 네.
0: 뭔가 내가 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예민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나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1: 네.
0: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런
1: 읽은
0: 말씀을
1: 말씀.
0: 읽었지
1: 네.
0: 하면서 그러면서 좀더 차분하게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진짜 묵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1: 말씀으로 이겨내는
0: 같아요. 네.
1: 중요합니다.
0: 네. 진짜
1: 네.
0: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런
0: 네.
1: 말씀을 좀 자주 하시나요? 성경을 읽어라.
0: 성경을 읽어라 해도
1: 네.
0: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날 초등부 예배 드릴 때 항상 마지막에 한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지 미션을 주거나
1: 네.
0: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거기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애들한테 적어봐라 하고 이제 적고 발표할 시간도 되면 한두 명씩 발표 정도는 시키는 것
1: 그래도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0: 같아요. 네. 잡아가고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1: 전도사님의 그 앞으로도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경주제일교회 초등부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박성은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0: 네.
1: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0: 일단은 가장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1: 네네.
0: 그리고 교회에서 가끔 초등부 친구들이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했는데 어떤 애가 아, 하나님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1: 야, 그래도 생각을 하긴 했네요.
0: 그러니까요. 너무
1: 네.
0: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참 쉽지 않구나.
1: 네.
0: 그래서 좀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1: 네.
0: 진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힘을
1: 네네.
0: 잃지 않고 쭉갈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1: 네.
0: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기도를 해주실 겁니다. 김광선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0: 네. 네.
1: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0: 오,
1: 방금
0: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과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치지 않고
0: 네.
1: 주님께서 주시는 체력과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를 하시면서 문자 메시지도 남기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기도 한줄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기도 한줄 보내주세요. 네,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전도사님, 방송 어떠셨나요?
0: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게 한것
1: 재밌으셨어요?
0: 같아요. 네.
1: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주제일교회 저번에는 초등부 친구들과 왔는데
0: 네.
1: 오늘은 혼자 오셔서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또 사역에 더 힘이 되길 바라고요. 또 경주제일교회 초등부들에게도 또이 방송을 통해 우리 전도사님 나왔다 이러면서 네,
0: 자랑
1: 더
0: 한번 해야겠어요.
1: 네, 꼭 하세요. 파이도
0: 네.
1: 받아가시고요.
0: 네.
1: 더 부흥되길.
0: 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전도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지금까지 믿음의 청년 박성은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 함께 읽고 또 모아서 끝나고 전도사님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또 기도 한 줄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경주 제1교회에서의 전도사님의 사역을 응원하면서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사양 PD였고요. 다음 주엔 우리 김광섭 목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을 향해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합니다.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찬송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빛과 구원이 되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십니다.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생각하다가 누가 돈을 조금 달라고 하면 왠지 꺼려지고 경계하면서도 남의 소중한 시간을 뺏거나 약속 시간을 가볍게 어기는 일에는 왜 이리 마음이 너그러운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열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도 작은 일도 정성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깊은 고난과 시련의 밤이 찾아와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쾌락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나의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원망과 타협 대신 눈물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음으로 막힌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제일교회 박성률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임에서 멈추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아픔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만나면 우리는 평소에 잘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 순간만큼은 참 진지했고 또 마음도 뜨겁고 결심도 분명합니다. 특별히 아픔이 클수록 마음의 찔림이 클수록 우리의 다짐도 더 간절해지고 더 진실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픔이 좀 가라앉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결심했던 그 결심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린 또다시 비슷한 선택을 하고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다시 후회를 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형편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도 다시 이전의 자리

돌아가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결심이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서 눈물만 흘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웁니다. 조용히 눈물 몇 방울 정도 흘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강렬하게 울었던지 그 울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아예 복임이라고 고칩니다. 곧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이름 복임 그렇게 고쳐서 그 장소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정말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아파하면서 큰 소리를 울었던 그 장소에서 그 복임 그 장소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맥상 이들이 드린 제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격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찔렸고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간절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조금만 더 읽어가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눈물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며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들의 삶의 영향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까지 되어버립니다.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이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며 죄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말씀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흐리는 것과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눈물도 흘립니다. 기도하다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잖아요. 가짜 아니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 것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을 변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심을 순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음속의 후회를 회개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가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뜨거워진 마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울고 그렇게 정말 통곡하면서 얼마나 그 울음이 진지했던지, 그 울었던 장소를 복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들이 왜 다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고, 가나안 주민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아도 알 수 있고요,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쭉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적당히 공존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픔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술을 끊어야지, 이제는 음란한 것을 보지 말아야지, 이제는 돈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통로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이런 모습으로 넘어뜨리는 그 환경들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습관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관계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이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넘어뜨렸던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아파하며 울라는 것, 그것 아니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서 그 행동을 싫어하라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환경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감정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것들,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그 습관들, 계속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관계, 그런 환경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남겨둔 그 타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을 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끊어내고 헐어야 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눈물을 적게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헐어야 할 것을 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 눈물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린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울었다면 이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았다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결심했다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복임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제거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거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재단도 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복임의 눈물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면 무엇인가는 달라져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야 하는 달라짐이 있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 달라짐이 있어야 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리하는 달라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헐라고 말씀하셨다면 헐어야 하고 끊으라고 말씀하셨다면 끊어야 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다면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물론 복임이 귀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또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린 것에 만족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에 만족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또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그 회개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거창한 순종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임은 끝이 아닙니다. 복임은 순종을 시작하는 자리이고 눈물은 출발의 자리이고 회개도 출발의 자리이고 결심도 출발의 자리입니다. 눈물과 회개와 결심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가

0: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서 머물지 않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뜨거울 수는 있지만 근데 그 결심이 너무 쉽게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는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 결심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지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공급함 없이 내 결심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근데 한번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환경은 그대로이고 나의 의지도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그게 싫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그 자리로부터 떠나게 돼요. 이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힘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냥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과해야 할 지체를 떠올려 주셨다면 오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이 떠올랐다면 내일 하겠다 그러지 말고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만으로 만족하며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대로 한 걸음씩 살아감으로 복임을 지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양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1: 뭐?
0: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또 신청 찬양이 있는데요. 5067번님께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길, 늘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7864번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찬양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 전사님 축복합니다. 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7864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띄워드리고 또 선곡하는 찬양들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또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따끈한 또 신곡을 준비했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네 유호연의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는 은사를 성령 충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있죠.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니까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이단들도 병 고칩니다. 이단들 속에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이단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위로 여러분 가운데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게 되면요,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게 되면 이단에 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기 가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치니까 맞는 모양이다. 이러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사업적으로 막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막 간증을 시켰어요. 내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막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성령 충만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막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여행 다니고, 자기 쓰기 바쁘고, 좋은 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요렇게 살아가면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소문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좀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가면은요,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고요. 내가 이렇게 큰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성령 충만이고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낫는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혹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능력을 마치 자신의 어떤 자격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될 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성령 충만입니다.

네,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The Way 들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런 거. 이런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뭐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신앙의 모습들이 약간씩 변질되는. 처음에는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 목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성도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분의 사업이 참잘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요, 목사는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 저 사람이 좀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더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경우예요. 진짜 열에 한두 명 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요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주말이 되면 여행을 다니고, 주말이 되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참 교회밖에 몰랐던 분인데, 물론 이제 교회밖에 모른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물질적인 복을 누렸을 때에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은혜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겁니다.

네, 마카스 앨범 가운데서 내 마음 다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뭐 성경충만으로 시작을 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뭐 제가 뭐 그분에게, 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사업 잘 되면 이런 것좀 하십시오. 저는 뭐 절대로 그런 말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사업이 잘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삭개오를 존경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업이 잘 되면은 목사님, 선교사님을 한 분을 적극 지원하고 또 여력이 되면은 선교지에 교회도 하나 세우겠습니다.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뭐 목사가 그런 걸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구역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업이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결국 그분은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진짜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 좀 친한 분들이 친하지만 좀 그분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가 교회에 왜 옮긴 줄 아십니까? 뭐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내가 계속 다닐 수 없고, 이제 큰 교회 가서 지금부터 한 10년 넘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큰 교회에서 내가 장로할 수 있을 거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개인의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나니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 그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조금 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고, 사업적인 지경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감사하다. 뭐 10년이 지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참 다들 성품이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교회도 세우시지만 또한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삶을

네, 아이자 여러분 가운데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보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오직 예수죠.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루면은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는 사라져버리죠. 목사님들도 목회를 해서 크게 부흥을 하면요. 그게 자신의 어떤 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부흥시켰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나의 공을 내세우고 나의 자격을 내세운다. 여러분 은혜를 잃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밤이나 낮이나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16장 앞부분 나누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죠. 13절에 봤더니 그 후에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1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저는 사울이 이때 사단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신하들도 그가 무서워하는 악령에 들려 있었던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신하들이 다 알았죠. 음악은 사나운 짐승도 온전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가장 훌륭한 악사들을 찾도록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훌륭한 악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너무도 너무도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16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그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사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로 궁중에 불려가게 된 거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마당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기 위하여 궁중으로 초대되어 간 겁니다. 초빙된 것이죠.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궁중 생활을 미리 익히게 됩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18장과 17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 인간의 용맹을 칭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 그 덤벼드는 것은 자기 백성이 무시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대단한 적을 만나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위대성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을 그 가운데서 확증을 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16장을 마치고 17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을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예비스 담밋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그랬어요. 예전 성경으로 항오를 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영원한 적수이죠. 이 블레셋과 다시 한번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두 적구 이제 그 블레셋을 이제 적군을 이제 맞이해서 싸울 채비를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전투 태세를 취하는 것이죠. 실전은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서 아마 산 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이 먼저 공격을 가해 옵니다. 4절,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핏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5천 세겔이며 그랬어요. 뭐 엄청나죠.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계산해 볼때 골리앗은 뭐 키가 한, 그리고 여러분 한 뼘을 약 22cm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키가 무려,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는 오늘날에 농구팀에 갖다 놓으면 아마 LA 레이커스 같은, 뭐 우리나라 농구팀은 어딜까요? 뭐 KCC나 뭐 울산 모비스나 뭐 훌륭한 센터포드가 되겠죠. 7절로 8절을 보세요. 그 창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날은 철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은 매일같이 이스라엘에게 그와 싸울 사람을 한 사람 보낼 것을 촉구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도록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서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군 복무를 하는 형들에게 식사를 가져다 그 식사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두려워서 골리앗의 도전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그에게 입히고자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다윗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착용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놀라운 교훈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은 일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만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을. 그런데 오늘날 자기에게 실제 주어진 것은 단검인데 자꾸 장검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좀뚝 뛰어서 40절로 가보실까요?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 다윗은 그가 돌을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그 돌을 쓰기 위해서 물매 돌 다섯 개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다섯 개를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사무엘하 21장 2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복의 손에 다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죽이면 그 아들들이 자기를 대적할 줄 생각하고 돌 다섯 개를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이 다윗이 돌 다섯 개를 취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블레셋 앞에 그리고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질문을 이렇게 던져드렸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물맷돌 다섯 개를 취했는가? 다섯 개를 취한 것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은 그 아들들이 네 명이 있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면 이것도 꺼내서 하려고 그게 아니라요. 다윗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갔던 거예요. 그 이후로서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네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17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수없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익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고 사울은 사단을 상징하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과 다윗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손은 블레셋을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하면서 친구로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적으로 대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가 그를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깨달았던 교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그가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뭐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해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17장을 마치고 18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 이 18장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큰 거거든요. 자, 1절로 들어가 볼게요.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후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보아서 사울이 자기가 다윗에게 너무 후하게 대우하는 것을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하는 것을 그곳에 서가지고 듣게 되잖아요. 요나단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겁니다. 후에 이두 사람 사이에 우정의 관계는 매우 놀랍게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좋은 우정의 관계를 관포지교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사이에 훌륭한 우정은 거의 없었다고요. 그들은 서로의 잘잘못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단 말씀이죠. 그들 두 사람은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취미 생활 뭐 사회활동, 늘 이런 것들을 함께 즐겼던 거죠. 요나단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뛰어난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18장 2절로 가보세요.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그의 남은 생애를 계속 이 왕궁 쪽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다니는 입장이 되게 되죠. 3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게 뭘까? 의행주의로서 매우 긴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약속이 아니었겠는가? 이 매규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네요. 그들 두 사람이 가졌던 교분 관계를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들 사이처럼 가까웠던 교우 관계란 거의 있지 않지 않습니까? 4절로 가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매우 촌티나는 소년이로 그가 입고 있던 옷은 그의 공직 생활에 아마도 어울리지 않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가 요나단이 그래서 주지하는 건가요? 요나단이 자기의 착용하고 있던 것들을 일부러 다윗에게 줍니다. 참 이게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닌 거죠.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백성들은 그의 용모를 보았지만 그는 이두 가지 모두가 다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0: 6절로 9절을 봐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시우를 환영하는데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여인들이 다윗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되게 불쾌하게 여겼죠. 아마 인간적이었던 사울에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사울의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인정하자 질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태는 갈수록 더욱 악화가 되어 마침내는 사울이 다윗을 죽여 그를 백성들의 관심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가 백성들로부터 점점 인기를 누리자 사울이 예전과 같이 자기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되어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 괴로워하자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악령이 떠나가도록 수금을 연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다윗, 2번 이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는 분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송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영화 명랑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었지요. 일본의 수군 133척과 조선의 수군 13척, 명랑 대첩에서 맞붙은 일본과 조선의 수군 전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사이에 울돌목 해협에서 일어났던 전투였는데요. 당시 전력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겠죠. 그런데 그 전투에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돌목의 조수간만의 차를 시기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요. 울돌목은 물살이 빨라서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하루에 4번이나 물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지형이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결국 일본을 물리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전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작은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큰 군대와의 전투에 나섰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큰지 군사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전략과 전술에 따라 전쟁했고요. 결국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인 거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8편 함께합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값없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C 와이넌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한 만큼 더 잘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난 잘못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 죄를 덮으려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러진 그 값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 갚으려고 하던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음악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 한곡 들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오늘 초대 손님인 플랜팅 월십이 만들고 부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마 저희 방송에서 꽤 많이 소개했던 노래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 노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플랜팅 워십의 만들고 노래하는 김슬기입니다.
2: 네, 플랜팅 워십의 프로듀서 제이한입니다.
0: 제이한?
2: 네, 제이한. 네.
0: 한국 분이 아닌가 봐요?
2: 한국 사람인데요.
0: 네.
2: 네, 보통 제이한이라고 필드에서 많이 불러서.
0: 아,
2: 네.
0: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제이한님이라고 해야
2: 네,
0: 되나요?
2: 한이라고 불러주시면
0: 한,
2: 됩니다.
0: 아우.
2: 네.
0: 약간 외모랑 다르게 상당히 이어진.
1: 상당히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0: 아,
1: 잘합니다.
0: 그래요?
1: 토종처럼 생겼죠?
0: 플랜팅 월십. 아,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나는 여기 무슨 팀이야 이랬는데, 뭐 팀이긴 하죠. 근데 두 사람만 단촐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1: 저희는 부부 사이입니다.
2: 부부입니다.
1: 네.
0: 부부 듀오인데.

0: 예전 같으면 그냥 띄우 이름처럼 이렇게 할 텐데 네. 약간의 그 연막자처럼
1: 맞아요, 약간 네.
0: Planting Worship 의미가 뭐가 있나요, 이 Planting?
1: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 심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저희 영어로 하면 이제 Church Planting Church니까 네, 원래는 제가 곡을 쓰고 만들면서 개인 이름으로 CCM 가수의 개념으로 김슬기로 할까 하다가 이제 남편과 그래도 뭔가 남편이 저를 돕는 자를 넘어서 함께하는 자로 하고 싶어서 팀을 교회 이름을 따서 플랜팅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남편분이 아까 중국어도 잘한다 그랬는데 어쩌다가
1: 중국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나요?
2: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 중국에 그 선교사로 계셔가지고 네 티베트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스물 한 네 세네 살쯤에 저는 이제 원래 기타를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잘 네 이렇게 안 되고 막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중국에도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 저를 이제 보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어학연수로 이제 갔다가
0: 티베트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보냄을 받은 거네요.
2: 네, 부모님들은 티베트에 계시고 네. 이제 저희는 떨어져 살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네. 이제 제 상태를 보시고 너는 한국이 아니다.
0: 도저히 안 되겠다.
2: 안 되겠다. 너는 갱생이 좀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방황하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근데 저도 그때 고집이 음악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해서 버티고 있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중국에 갔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지금 철치 플랜팅 철치에 저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보안상 네 그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네 그때 저도 약간의 신앙에 되게 약간 반골 기질이 좀 있는 좀 사람으로서 뭔가 네 그 굉장히 조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좀 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네, 좀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이제 질문들이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다문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무슬림 지역이었다 보니까 네, 무슬림 친구들도 있고 이제 무슨 이제 교환 학생으로 많이 오거나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로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들이 그 질문들과 막 섞이면서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어도 배우게 되고
1: 네. 영어도 잘
2: 영어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아까 이거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시작하기 전에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순수하다. 예, 네, 좀 놀리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얼굴 두 사람 표정이 아까 우리 사전에 차 마시고 할 땐 되게 이렇게 좀 해맑았는데 지금은 다들 굳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 이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게 이분이 처음이라고
1: 데뷔
0: 합니다.
1: 데뷔날입니다.
0: 예, 네, 데뷔날이라서.
1: 기념적이에요.
0: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분들 도대체 이 팀 어떤 팀이 잘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뜨면 또
1: 맞습니다.
0: 내가 저 팀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우리 방송 또 들으시는 분들 워낙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김슬기님이 작곡 작사를 하시고 네. 우리 제이한님이 네. 편곡을 하시고
2: 믹싱 네, 프로듀싱
0: 아, 두 분 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
1: 네.
0: 그렇죠?
1: 네. 네.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보컬 전공이고 남편은 기타 전공으로 같이 선후배로 이제 제가 선배고 여기가 후배입니다.
0: 아,
1: 연상연하.
0: 아.
1: 그래서 같이 음악을 했었죠. 네.
0: 그러니까 팀으로 음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1: 팀으로도 했었어요.
0: 아, 팀으로도.
1: 네, 그때.
0: 슬기 자매님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데뷔라고 말은 네네네. 했지만 네. 20대 때 네. 많이 이쪽 관계자분들하고 그쵸, 이렇게 그쵸.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 네네네. 누가 있을까? 소리엘 뭐
1: 네, 선생님, 소리엘 선생님
0: 하고도 뭐 같이 활동하고.
1: 네네네.
0: 저도 봤나요, 혹시?
1: 선생님은 못 뵀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워낙에 신비주의.
1: 그러신 것 같아요. 네.
0: 그랬구나. 네. 재현님은 그러면 음악은 뭐 일부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는 말이 좀 웃기지만.
2: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희 그 선교사이신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2: 네 저를 미셨습니다. 그래서 대려 저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네, 저희 교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저도 그렇게 막 음악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미셔가지고.
1: 음악을 하라고.
0: 네, 그래서.
1: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악으로 먹고 살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음악을 통한 사역을 원하신 건가요?
0: 그렇게까지
2: 생각
0: 깊게는
2: 안 하신
0: 하시진
2: 것
0: 않은데요.
1: 같아요. 두분다
0: 예.
1: 이구동성으로. 아버님은 어떤 음악을 하셨길래?
0: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막
1: 네.
0: 대학가요 이제 뭐 나가셨다 뭐 이러면서
2: 열정이 좀
0: 예,
1: 있으셨구나.
0: 매번 곡 쓰시고
1: 역시
0: 뭐
1: 핏줄은.
0: 네. 아무튼 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1: 왜 이렇게 곤란해하시지?
0: 네.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미신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1: 프랜틴 월십이 그럼 결성돼서
2: 네.
1: 뭐 음원을 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나 됐죠?
2: 한 3년 됐습니다.
1: 아,
2: 네,
1: 그래도 꽤
2: 횟수로 3년.
1: 됐네요.
2: 네. 2년 됐고 횟수로는 3년. 네.
1: 그러면 아까 처음 들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언제 발표한 건가? 이거는
2: 그 3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제가 만들기는 21에 만들었고요.
1: 네.
2: 그러니까
1: 21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2: 네. 만들어 놓고 앨범 판매를 안 했었고요. 이제 저희 주변 친구들과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곡이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제가 남편이 저에게 곡을 쓰자, 앨범 발매를 하자라고 했을 때이 곡을 제가 남편한테 그냥 나 이런 곡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앞단과 뒷단은 다 똑같은 가사,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가사인데 중간 이 프리코러스 부분이 원래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썼었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 20대들이 다 느낄 거야. 안 풀리는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가 있잖아요. 이 인생 어떻게 될
1: 아니 뭐
2: 것인가.
1: 21살에 뭘 풀리고
2: 아, 저는
1: 말고
2: 그때
1: 그랬어.
2: 그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는데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실마리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1: 일찌감치.
2: 네,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고, 그냥 빨리 거룩한 성 가고 싶고,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것을 좀 저는 이제, 썼는데, 다시 이제 앨범을 내려고 보니까, 이게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단지 예수가 오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내가 거룩한 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이게 우리가 함께 새 예루살렘을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받고 이 곡을 쓰게 되면서 이제 중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프리코러스를 제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제.
1: 처음에 나는 이 제목 만들었을 땐 옛날에 우리 성가 중에
2: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1: 거룩한 성이라고 제가 되게
2: 나오더라고요.
1: 좋아하는
2: 네.
1: 나 그거를 리메이크했나? 나 그래서 되게
2: 그쵸.
1: 독특하다 이랬는데 그건
2: 네.
1: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고 근데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되게
2: 네,
1: 일찌감치 좀
2: 맞아요.
1: 약간 심오한 노래를
2: 네. 심오했어요.
1: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가끔 이렇게 보는 이미지 들었던 그 이미지는 되게 캄한 사람들인 줄
2: 네.
1: 알았는데
2: 캄합니다.
1: 전혀
2: 캄해요.
0: 힘드네요, 오늘.
1: 플랜팅이 안될 수가 없겠네요. 너무
2: 네.
1: 여기저기
2: 캄하고.
1: 그럼 플랜팅 원씨 어떻게 요즘 활동하고 계신가요?
2: 아유,
1: 어떤
2: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1: 네.
2: 그냥 저는 이제 집에서 애들 보내고 바로 이제 피아노 앞으로 가죠. 일단은 뭐라도 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치고 안 나오면 에이 오늘은 글렀다. 아니면 또 오늘은 하나님 주시면 오늘은 나왔다. 이렇게 하고 또 근데 그 나온 것 중에서 또 나름 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곡을 쓰고 계속 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제가 써놓은 곡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일하면서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해주고.
1: 아까 우리 남편분은 뭐 다른 일도 외부 일도 좀 하신다고.
0: 네. 저는 이제 지금 본업이 이제 믹싱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1: 네.
0: 네, 주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믹싱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래도 뭐 이렇게 아예 마냥 놀고만 계시진 않.
2: 근데 많이 노는 것 같아요.
0: 거의 대부분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2: 그렇죠.
1: 그래요? 저도 집에서 작업하거든요.
2: 그러시구나.
1: 네, 저도 간의 수공업이에요.
2: 간의 수공업이 제일 좋더라고요. 잠옷 바람으로 그냥.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떠오른 거를 예를 들어 뭐 생각하다가 떠오른 걸 바로 피아노 앞으로 갈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1: 편곡은 그럼 남편분이
2: 아니요,
1: 말씀
2: 같이.
1: 같이 아
2: 네.
1: 보니까는 건반 치시던데 왜?
0: 네네
2: 제가
0: 네.
2: 건반 치고 사실은 편곡적인 건제 머릿속에 다 있고 그걸 이제 남편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어떤 느낌인지 남편이 믹싱하면서 이 곡은 좀 자세한 편곡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0: 제가 다 보는 거죠, 이제.
1: 가장 플랜팅 워십에 이제 주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3년간 많은 노래를 썼겠지만 발표한 노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런 걸 지향한다. 나는 이런 뭐 세계관을 크리스찬으로서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저희가 지금 선생님 보셨듯이 저희가 곡, 그 메시지는 캄한데 성격적으로는 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거는 진리 안에 자유하고 싶은 게 저희 둘다 계속
1: 자유.
0: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진리 안에 자유.
0: 제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다라고 느낀 거는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선생님이랑 남편 만나고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사역을 오랜 시간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1: 뭔 말인지
0: 너무,
1: 알아.
0: 너무 무거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께 가라는데 왜내 무거운 짐이 나아지지가 않고 이게 너무 무겁고 그리고 나란 존재가 너무 무겁고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살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앨범에 이렇게 사인할 때 제가 늘 쓰는 문구가 진리 안에서 자유거든요.
0: 오, 선생님,
2: 어머,
0: 통하였도다.
1: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유로운 걸 되게 원하고,
0: 오,
1: 그러니까
0: 예스.
1: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기존 사역자분들이 그저 같은 천둥벌거숭이 시절에 저 같은 사람한테 요구했던 건좀 이제
0: 그쵸, 그쵸.
1: 진지한 태도.
0: 그쵸, 그쵸, 그쵸.
1: 음악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근데 그거를 이제 억눌러야 되는 게 그래서 나 아닌 내 모습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0: 맞아요.
1: 거에 대한
0: 맞아요.
1: 부담감들.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애티튜드는 좀 갖춰야 되겠죠. 너무 또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지만 우리 슬 기자님도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잖이 본인의
0: 적잖이.
1: 모습을 많이 감추고 살았던 게 아닌가. 우리 또 우리 형제님도 사실 MK로 산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0: 근데 여기는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본체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반골이었고요. 그냥 여기는 자유했는데 한국 땅에선 조금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뭔가.
2: 저는 사실 사고하고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상대방의 원래 눈치를 또 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할때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하거나 하는 걸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선을 넘어가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조금 많이 좀 주눅이 든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
1: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래서 결국엔 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2: 맞습니다.
1: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진리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 우리 플랜팅 워십. 단순한 팀이다 보고 또 가족 팀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0: 너무 많죠?
1: 서로 안에 있는
0: 네.
1: 모순도 볼
0: 너무
1: 거고.
0: 많습니다.
2: 네, 일단 싸우면은 그날은 끝이고요. 모든 일정이
0: 나는
2: 끝이라고
0: 작업을
2: 보면.
0: 못합니다.
2: 그래서 저희 뭐 장점이죠, 장점이죠. 장점은 저희는 의무적인 건 없고요.
1: 그렇죠.
2: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없지만 단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만약에 싸우면 이제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약간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1: 괜찮아요?
2: 네, 요즘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밖으로 가도 되겠다. 왜냐면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0: 그러면 아주
2: 충돌을 하게
0: 민폐도
2: 되면
0: 민폐도 이런 민폐도
2: 그렇죠.
0: 없습니다.
2: 그럴 수 없지만
0: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횟수로 10년이거든요. 근데 연애 포함하면 12년 넘었는데 이제 10년 되니까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왔어요. 오, 저희 뭐 저희 사실 저희 집 쌈딱인데 저희 둘 다. 근데 쌈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저희 뭔가 자부하는 거 하나는 왜 싸우냐 하면 사실 저희는 서로를 단도리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를 단도리하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너무 빤딱빤딱한 거울이거든요, 서로의. 그래서 남편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그러면 바로 제가 나가는 거고요. 저도 완전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생각이나 조금 하면 마음 편 바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반딱반딱한 거울이에요. 그게 저희의 이제 싸움이죠.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보다도 뭔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도록. 이제 10년 되니까 다한것 같아요. 다 해가지고.
1: 보니까 아까 아이도 이제 거의 다
0: 다
1: 키워서
0: 키웠어요, 이제.
1: 다 키웠다는
2: 세
1: 뜻이
2: 살인데 다 키웠다고.
0: 다 키웠어, 이제. 아, 말 잘하면 되지, 뭐. 다 키웠어, 이제. 내보내도 됩니다. 불러주세요.
1: 이분들이 이렇게 뭐 오늘 또 데뷔라고도
0: 아,
1: 하고
0: 데뷔는 원래.
1: 또 만나니까 막 거의 반흥분 상태로 이분들이 저를

0: 네, 그런 거
1: 아,
0: 보니까
1: 찍혔어요, 선생님.
0: 욕망이 느껴져서.
1: 네, 맞습니다.
2: 지금 반응 본 상태.
0: 욕망의 플랜팅 월시. 아,
2: 지금, 예. 지금
0: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2: 자제 누가 안 시켜도 듣던 거예요.
0: 노래 한 곡 듣고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2: 뭐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잠깐 캄해줘야 되는 곡. 네. 할렐루야라는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곡은 제가 이제 그... 거기 어디지? 아 이거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0: 뭐뭐
2: 그 당한 그 여성이 네. 단어를 어떻게까지
0: 뭔가를
2: 네, 한 여성이 이제 그 돌맞은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0: 가늠한 여인
2: 네 가늠한 아. 여인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네요 네. 선생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서 거기 그 장면을 읽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정과 이 자매가 나를 구원하러 온 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감격이 아, 환희에 찬 감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격이 약간 이 곡을 이제 들어보셔야겠지만 감격이 좀 다른 감격? 환희가 아니라 이제 나를 누군가가 살려주러 왔구나.
0: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여인의 네. 뭐 외침이라고
2: 네.
0: 들으면 어떨까?
2: 그런 간절한 그런 걸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0: 네. 네. 플랜팅 월십이 부른 캄한 노래.
2: 캄과 열정. 네.
0: 할렐루야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예, 플렌티 월십이 부른 할렐루야 들으셨습니다. 보면은 뭐두 분이 다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영상도 본인들이 찍나요? 하나님이?
1: 아, 영상은 이제 저희가 주님이 또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1: 사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세션들하고 계속 찍었을 때까진 저희가 계속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저는 너무 순수하게 비싼지 몰랐어요.
0: 그쵸, 요즘 영상이 뭐.
1: 와, 근데 이제 영상을 한 컷으로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0: 그쵸,
1: 요즘에
0: 예.
1: 그러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 담아야 되고 세션들에. 세션들도 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자꾸 죄송해요.
0: 돈 얘기, 돈 얘기.
1: 아니, 제가
0: 중요하죠,
1: 순수하게
0: 예.
1: 그냥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앨범으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0: 품이
1: 품이
0: 들죠,
1: 든다는 거를
0: 예.
1: 제가 이제 몰랐죠. 모르다가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많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포기를 한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조금 아, 이건 쉽지 않겠다. 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벌이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떤 주님이 보내주셨죠. 주님이 이제 그냥 영상을 그냥 전공을 하는 영상 지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0: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를 찍고 싶다. 자기 그냥 왜 보통 영상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쉬는 날에 많은 걸 담으러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1: 그쵸? 예.
0: 그래서 그 담으러 다니고 싶은데 누가 없어요라고 누군가한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의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를 했어요.

0: 이 정도의 생각인데 그 친구 좀 다르게 이제 시야를 보면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1: 객관적으로도 볼수
0: 네.
1: 있겠네요. 네.
0: 그리고 저 되게 재밌는 건제 곡을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여서 감사하게도 검수를 하면서 하면서
1: 가사를 또
0: 네.
1: 영어로.
0: 근데 재밌는 건 예술 안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의 한 6개월 넘었나? 1년
1: 귀인을
0: 넘었나?
1: 만나신
0: 귀인데 제가 맨날 천사 이렇게
1: 거네요.
0: 부르는데
1: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재밌는 게그 친구가 예술을 안 믿는데 저희의 찬양을 너무
0: 너무
1: 좋아하고
0: 좋아요.
1: 오히려 더 이렇게 느껴요. 근데
0: 맞아.
1: 왜냐면은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단순히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만 찬양 요것만 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큰틀 안에서 찬양을 예술적으로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0: 맞아.
1: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서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더러 만나는데 아,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복음의 전달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0: 그럼요. 네.
1: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음악을 벌써 몇 편째 찍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그게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강박적으로 그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0: 너무 감사해요.
1: 네, 그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계속 그 친구와 함께 일단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친구에게 먼저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1차
0: 그러네.
1: 네, 관문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0: 저도 제 경험에 예전에 제 사집 앨범을 세큘러 씬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가사나 이런 게만 빼면 이거 그냥 일반 음악으로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이걸 하냐 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분들이 음악으로 느끼더라고요. 그
1: 맞아요.
0: 음악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기도
1: 네,
0: 하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중에 이제 엔지니어 하셨던 분은 자기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래했어요. 그랬더니
1: 맞아요.
0: 왜요? 뭐 교회 다닌 사람만 사명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1: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0: 네.
1: 오히려 더 갇혀 있어요.
0: 맞아요. 갇혀 있어요.
1: 시각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막 전도라고 하는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0: 네.
1: 막 우리는 강박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수
0: 맞아요.
1: 그리스도 믿어야 되고
0: 네.
1: 사형리 같은 거 이렇게 들이밀어야 되고 근데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이.
0: 네, 항상 근데 연서가 고마워. 항상
1: 연석?
0: 연석이에요. 조연석.
1: 조연석.
0: 네, 근데 진짜 너무 더 감사한 거는 찍기 전에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사를 먼저 보내주고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저한테 항상 어떻게 쓰게 됐는지,
1: 어떤
0: 어떤
1: 의미인지.
0: 의미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걔는 예수를 모르고 그냥 제
1: 메시지를 듣는
0: 그냥
1: 거예요.
0: 계속
1: 메시지
0: 듣는
1: 듣는 거예요.
0: 거예요. 그리고 저의 고뇌도 듣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단어 요즘 최근에 저한테 했던 질문은 왜 하나님한테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지 자기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냐? 신이란 존재는 그냥 우리가
1: 절대 신인데.
0: 일방적인 거 아니냐? 신뢰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에 쓰는
1: 그치.
0: 거지. 왜 그렇게
1: 그런
0: 하냐?
1: 질문을 할수
0: 그
1: 있구나.
0: 제가 팡 맞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쓴제 곡이 이제 나는 주를 신뢰였거든요. 왜 누나 신뢰를 썼냐? 그러니까 이 신과 내가 서로 교류하는 존재라는 걸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모르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또 담아줘요. 그 신뢰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편집을 또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계속 이게 깨어져서 되게 좋아요. 제
1: 우리가 너무나
0: 시선들이
1: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0: 맞아요.
1: 개념을
0: 맞아요.
1: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우리도 다시
0: 맞아요.
1: 한번
0: 맞아요.
1: 되새기는
0: 맞아요.
1: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시는 것
0: 네.
1: 같습니다. Planting Worship. 왜 그냥 Planting이라고 해도 되는데
0: 그쵸.
1: 예, 왜 Worship이라는 노렸나요?
0: 노렸습니다.
1: Worship팀이
0: 네. 근데
1: 농담이고
0: 저는
1: 예.
0: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 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CCM 가수가 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1: 네.
0: 이거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저 제가 가진 복음 안에서 저는 제가 뭔가 혼자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뭔가 기쁘다는 표현보다 제가 지향하는 점은 아닌 것
1: 너
0: 같더라고요.
1: 혼자만 오롯이 노래하는
0: 예, 제가
1: 것보다는
0: 노래해서
1: 사람들이
0: 부르면
1: 듣게끔
0: 예,
1: 하는 거.
0: 듣는 그냥 요런 일방적인 관계보다
1: 같이 하는
0: 네,
1: 걸.
0: 저는 결국은 월십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부도 제가 김슬기라는 앨범으로 안 내고 우리 같이 왜냐면 저희 둘이 계속 같이 자기 전에도 이제 듣고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자장가로 저희 둘이 계속 이미 월십을 하고 있고 월십을 우리 둘이 하고 함께 하고 계속 저희는 거기가 계속

0: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활동을 한다고 굳이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집회의 목적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이게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지 어떤 내보다는, 그러니까 그 초청 예배보다는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네, 그게 좀더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것 같아요. 네.
1: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0: 네.
1: 저도 음악을 많이 이제 저뭐저제 음악을 들어보셔서
0: 네.
1: 아시겠지만 예배 음악을 지향하진 않았어요.
0: 네. 근데
1: 알다시피.
0: 예배 음악인데요?
1: 근데 예배 음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0: 맞아요.
1: 보니까 저도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0: 아.
1: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난해하게 만들까?
0: 그래서 그렇게 코드가
1: 아니,
0: 어렵군요,
1: 그러니까
0: 선생님.
1: 이게
0: 어렵습니다, 아주.
1: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0: 아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0: 네.
1: 그래서 아, 내가 만드는 노래는 결국에는 물론 내 안에 이제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하나의 또 예배가 되게끔 해야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아마 이미 그걸 겪으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0: 맞아요.
1: 자, 이제 뭐, 좀 마무리를 점점 져야 될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이렇게
0: 너무
1: 또,
0: 짧아요.
1: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0: 다음 기회 또.
1: 예, 앨범 또 만들면 또
0: 네네.
1: 나와주시면 좋겠고,
0: 네.
1: 뭐 오늘 방송 듣는 분들께 플랜팅 워십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기도 제목? 뭐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예, 좀 계획 이런 거.
2: 저희가 사실 계획을 할게 저희는 하루하루 진짜로
0: 인도하심 따라.
2: 왜냐면은 그렇게 그렇게 방향이 가는 거지. 저희가 막 의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한곡한 곡씩 내고 있고. 근데 지금 오늘도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과 저희가 만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저희가 계속 저는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데 더 많은 그러니까 다 엄청 다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 오늘 지재 선생님 만나서 저희는
0: 너무 좋았어요.
2: 너무 좋고
1: 저희도 좋아요.
2: 라디오라서 저희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는 선생님만 보이는데 저희는 오면서 그래서 아 선생님과 대화 할 것이 즐거운 기대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은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0: 저는 청취 그러면 이제 하셨으니까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랬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 포인트를 계속 살면서 계속 무거운 것 같은데 물론 예수께 내려놓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예수가 왔다로 계속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것이 예수께 짐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복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무거운 짐진 자여 예수께 오라가 이제 그게 첫 가사인데 예수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집중하거나 나의 초점, 내 상황, 내 무거운 짐 말고 초점을 예수께 계속 맞추면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0: 행복합시다.
1: 요즘도 워낙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도 좀 무겁기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했으면
0: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좋겠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플랜팅 워십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이 자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에서도 기회가 되면 모셔서 이래저래 또,
0: 너무너무 감사하죠?
1: 예, 두분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경건서적 용서의 저자 코리 텐 분 여사에게 한 성도가 용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회개도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코리 텐 분 여사는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아마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여사는 이어서 한 가지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에르제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아이자야 61의 은혜 아래 있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결국 용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이 늘 함께하길 저도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 말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저의 모습을 저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해지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밝은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도 풀어주시길,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으로 넘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렇게 굳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저자 코리 텐 붐 여사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존 파이퍼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기쁨으로 누릴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만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날마다 만족하는 삶,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 미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도현의 나이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Upper Room의 Give Me Jesus 들려드릴게요.

제가 들은 이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일디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재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지요. 요즘에 아침 저녁에 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부쩍 파랗고 또 높아졌지요. 계절은 참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원한 날이 올까,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갈까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빨리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게 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감격하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격하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또 1분 1초 보내는 이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삼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요.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5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었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는 북녘의 영혼들을 품고하는 아주 귀한 방송이군요. 이 방송을 듣는 남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 시간 한밤중에 저 북녘 땅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앙 간증 그리고 간추린 소식과 남북 간의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

0: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 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12년 동안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처럼 뭐 하나님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도 탕자처럼 이제 멀리 떠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느꼈던 게 신기하게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별의별 걸로 다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탈북민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다 느끼는 거예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다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탁 정착을 하다 보면은 일단 외로워요.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가는 데가 뭐 클럽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 왔으면 그런 데 한번 가봐야 된다 해서 클럽에 엄청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막 놉니다. 어느 날 이제 오는데 그 공허한 마음에 저는 채우러 갔는데 이 마음이 더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락으로 채울 수 없구나. 뭔가 이 노름으로 채울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딱 들으면 신기하게 이제 딱 교회 그때마다 가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알고 이제 또 이걸 하셨지 하면서 이제 또막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 친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줘서 누나였어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하늘아, 요 하나만 명심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발, 하나님 쪽의 한 발, 세상의 한발 이렇게 거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올인해라. 세상에 가서 네 하고 싶은 거다 하든지 하나님한테 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딱 하는데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자퇴하고 나갔는데 그러고 이제 좀 기나긴 방황이 시작됐죠. 뭐 대입 준비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가게 된게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세상에 사는 게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처럼 저처럼 온 탈북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뭘까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뒀지만.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제 주변에는 DMZ를 넘어온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책을 뚫고 오다 보니까 바닷가로 헤엄쳐서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MZ로 뭐 걸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주변에 두고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 교회 잘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에서, 아니, 나 같은 애가 뭐? 이랬더니, 날라리처럼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애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얘들한테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딱 그분은, 물론 설교도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 이제 애들 불러놓으면 막 설교를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시긴 한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저게 뭘까? 근데 그분은 삶으로 살아내시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헌신적이시고, 솔선수범하고, 저처럼 이제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두고 보겠다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야,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둘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맡기고 싶은 부분인데, 제 양아버지가 계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빼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신을 믿는데요. 왜요? 어떻게요? 했더니, 야, 니처럼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냐?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

난 언젠가는 믿을 건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해서 저는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그런 탈북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너무 완고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다 이랬는데도 진짜 결국에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세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저렇게 완전히 성 같은 그 성벽은 이제 안에서 다 열어줘야 이제 탁 쉽게 열리는데 저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열리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탈북민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역자들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또 많이 느끼는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탈북민들한테 정말 많이 접근을 해요. 대학교 4년 내내 느낀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졸업하고 이제 일하면서도 느낀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젖먹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통일이 됐을 때, 2,500만의 영혼을 이상한 데 이제 팔아넘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그게 있는데, 아,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거죠. 제가 그 탈북을 할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쉽게 이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슴 속에 뭔가 무언의 확신이 팍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아,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들 다 무사할 거야. 괜찮으실 거야.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PC방에서 알바를 딱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브로커를 한명 보내봤습니다.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보냈을 때 북한 보위부가 보낸 줄 알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14살 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점쟁이가 저 아들이 나중에 멀리 가서 살 팔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외교관이 되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랬더니 아, 너 이름을 하나 가명을 지으면 어떻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명이요? 했더니 칠복이라는 가명을 하나 짓고 싶대요. 근데 그게 증조 할머니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래요. 근데 칠복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싶다고 해서 아, 그래요. 뭐 그러죠. 근데 굳이 그렇게 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가 외교관이 됐을 때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이름을 말하면 어머니가 이제 누구나 다알수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만의 이제 암호 같은 걸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보냈는데 칠복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건 너랑 나랑만 아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칠복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칠복이라는 그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물어봐라고 이렇게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브로커가 가서 이제 문을 딱 두드리니까 아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들 죽었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할 뻔했던 거죠. 근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칠복이라고 기억납니까? 칠복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안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브로커한 데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가 무사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사실 잘안 믿겨지더라고요. 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오열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외쳤던 주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군요. 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군요. 정말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다쳤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무사하십니까? 이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하느라 아버지 응? 가만히 뜸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막 천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뭐그 말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잘 있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있는 말들이 여러분 그 시절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이제 사자들이 머리카락 한 올이 안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수도 없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걸 이제 막 대놓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근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과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0: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랬었죠. 그때 제가 유튜브를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편집 기술을 그때 막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니까 뭐라도 이제 배우자, 기술 하나 배워놓자, 뭐 이런 마인드로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배우고 유튜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구독자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나처럼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재밌다고 봐주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게 주신 게 그게 하나의 또 달란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배워지고 그냥 쓰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중심만 이제 바로 서니까 주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곧 거의 한 10만을 앞두고 있어요. 영화 쪽으로 계속해서 일이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단편 영화 두병사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에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왜냐면 120만의 정하늘이 어젯날의 정하늘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들여보냈는데, 영화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빈부격차와 노동자, 농민의 그 계급 사이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북한 주민들이 보고 이런 피드백을 보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대사 한마디는 정말 공감을 한다. 근데 그게 뭐였냐? 딱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을 여섯 명이 피드백을 보냈는데 한 명이 그래도 알아봐주더라고요.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핵심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창작자로서의 그 어떤 피드백을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좋은 미디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미디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복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제 좀더 얹어지면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 가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이제 꽃제비 출신들도 많이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막 성령 충만했다가도 또 하나님한테 대들게 돼요. 하나님 진짜 이게 있습니까? 북한에는 왜안 계십니까? 자꾸 이러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제 너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식사 기도하기 전에 저를 한 번만 딱 떠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들한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고요.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 통일의 그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3만 5천 명,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몇십만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하늘 형제.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라는 거 여러분도 발견하셨지요? 우리 곁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 응원해 주시고요. 또 곁에 있으시다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민의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렸으면 좋겠네요.

간추린 소식. 남북 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가 지난 10일 홍해 요충지인 모카항과 하니시 제도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세계 주요 해상 물류 통로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몰도바와 루마니아 등 유럽 영공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도 몰도바에서 이륙 당시 드론 침범 경보로 한동안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내에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2018년에 약 12배로 올라 일반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맛보기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뒤에도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2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여 일찍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홍해 남쪽 출구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으로 향하는 요충지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후티는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 도시인 모카와 전략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를 장악했는데요.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은 해협을 굽어보는 두바브와 페림섬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후티의 공세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해협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더라도 모카항과 드론 미사일 전력만으로 선박 통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바브엘만 대부 해협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이곳의 통항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까지 겹치면서 중동의 주요 해상 물류 통로 두 곳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난 10일 브렌트유 가격은 3.5% 급등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두 해협을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할 경우 운항기간이 10일 이상 늘어나고 운임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잇따라 출몰하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가 몰도바 수도 키니너우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당시 러시아산 샤헤드형 드론에 영공침범 경보가 발령돼 몰도바 영공이 폐쇄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용기가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지만 드론이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영공을 침범한 드론 한 대가 들판에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드론은 몰도바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영공에도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달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

미국의 근처에 나타난 폭발물 탑재 드론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9일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진 러시아 북극권의 핵심 가스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고, 러시아도 키이우와 오데사 등에 드론 공격을 가하며 장거리 드론을 이용한 양측의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피레게스 선임 작전 담당관은 지난 10일 하와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왔으며 현재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 투입 여부는 더 높은 차원의 결정과 향후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DPAA 측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과거와 달라진 하나의 징후로 평가했습니다.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지난 2018년 북한으로부터 55개 상자에 담긴 약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약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장병의 것으로 판단된 약 90명의 유해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DPAA 측은 장진호와 청천강, 운산 등 미군 실종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직접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일리 NK가 지난달 30일 평양과 시내주 해산의 시장 물가를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1kg 가격은 15만 8천 원에서 15만 9천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평양의 연평균 가격이 약 13천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로 오른 수준인데요.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9년 북한에서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꼽힙니다. 당시 돼지가 대량 폐사하고 번식에 필요한 돼지까지 줄면서 사육 기반이 크게 약화됐고, 이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전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돼지를 길러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현재는 농촌에서도 가정집에 돼지 사육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주민 식량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조차 부족해 돼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사육 규모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는데요. 현재 돼지고기 1kg 가격이면 쌀약 3.5kg이나 옥수수 약 9kg 등을 살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명절이나 생일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이나 오리고기,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해온 실직 후 60일간의 체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특정 취업비자 소지자가 고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두 달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당 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상에는 H-1B뿐 아니라 국제 무역 종사자를 위한 E-1 비자와 국제 기업 임원과 관리자를 위한 L-1 비자, 과학과 스포츠 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O-1 비자와 TN 전문직 비자 등도 포함됩니다. 2017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을 처분하고 자녀의 학교 문제를 처리하는 등 미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유예 기간이 사라지면 기업 인사 부서가 외국인 직원의 해고나 퇴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에도 잠재적인 타격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49억

1,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는데요.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82.6% 늘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로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해

7.5%, 대만은 176% 증가했는데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03억 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협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의 AI 안전 담당 연구자 에번 휴빙건은 최근 AI가 10년 안에 인류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10% 이상으로 본다고 밝혔고, 다른 연구자들도 초지능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오픈 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들이 올해 초 개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서로 메모를 남기며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인간에 넘어서는 초지능 AI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시점입니다. 일반 감기는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코로나19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미각이나 후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감 검사는 증상이 시작된 뒤 4, 5일 안에 받는 것이 좋고,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투여할 때 치료 효과가 가장 큽니다. 특히 소아와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절기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6도, 수원 15도, 영월 1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27도, 영월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홍성과 보령, 군산, 목포, 여수,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여수 19도, 보령 16도, 정읍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정읍 27도, 보령 26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날씨가 흐리겠고요. 경상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 부산 21도, 울산 19도, 대구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부산 28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오전 하늘은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다르겠는데요. 먼저 제주의 하늘은 맑고 서귀포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도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 지역이 차차 맑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가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귀포 28도, 제주 27도, 이어도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진남포와 사리원 13도, 신의주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와 신의주 사리원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풍산, 원산, 고성, 청진, 성진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과 옹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6도, 옹기 14도, 해산 4도, 낮 최고 기온은 원산 22도, 옹기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5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날씨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독감이나 코로나19도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염려되는 것은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빠른 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복음으로 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없앨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918 성도님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남북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축복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짧은 문자 가운데 응원의 이 따스함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한줄 기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는 탈북이나 삶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Thank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사랑에 속는 것은 그 강렬한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짧고 단순하고 순간적인 감정과도 같지요.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사랑의 약속과 의지 때문이라고 하죠.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고도 이야기하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언제든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무궁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무궁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크고 무궁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이어진 연주 찬송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의 찬송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북대서양에 횡단하던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을 때에 1514명이 죽고 710명이 구조되었다고 하죠. 그 사고는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해졌지만은 여자와 아이 먼저 구조한다는 전통으로 철저하게 지켜진 사고로 유명해집니다. 나는 죽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전통.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 제이콥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타닉 수준의 여객선을 열 대 정도 가질 수 있는 대부회였습니다. 그를 알아본 승무원이 구조선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만 태우고 자기는 그 찬물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에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후까지 붙잡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나의 참 친구인가? Who is my true friend?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한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데이빗 브래너라고 하는 사람은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힘든 일을 했던 탓에 몸이 이겨내지 못하고 27살이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데이빗 브래너. 그가 죽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어떤 고생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게는 바로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며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된
0: 예,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0: 네.
1: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0: 네.
1: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0: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니 그 라오스에서 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1: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0: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1: 한 달? 다른 분에 비하면
0: 다른 분들은 다 석 달 있었는데 네.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1: 네.
0: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뭐 예전에서 공부 한 뭐 석 달 하고 또 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1: 네.
0: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게 석 달 있어야 된다. 또 뭐 대사관이 몇 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1: 네.
0: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매일 아침, 중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만에 지금 그때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 들이닥쳐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1: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 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0: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1: 네. 근데 그렇게 한 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0: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1: 네.
0: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큰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 할 수가 뭐 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 받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비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지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집 집안도

0: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받고 왔는데 장원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차에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1: 우리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의료진의 손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아세요?
1: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0: 제가 매일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 구로통의 성도들과 또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저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1: 아멘.
0: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또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직접 그리고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0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저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돼서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어서
3: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0: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1: 네.
0: 유일하게 흘러 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극동 방송이
0: 네.
1: 지금도 북한 땅에 흘러 들어가고 있고
0: 네.
1: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0: 네네.
1: 그곳에서 방송을 태어나면서부터
0: 네.
1: 어쩌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0: 네.
1: 방송을 들었던 우리 일용 씨에게는
0: 네.
1: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0: 네.
1: 어떻게 이 네모 칸을 채울 수 있을까요?
0: 저는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1: 네.
0: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1: 북한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0: 제가 한국에서 이해한 희망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함, 기대감, 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제가 알았던 희망은 약간 막연한 꿈 같은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1: 네. 그럼 일용 씨가 북한에 있을 때
0: 네.
1: 분명 어린 나이여도
0: 네.
1: 갖고 있는 소망이, 희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네네네.
1: 일용 씨에게 희망은 어떤 거였어요?
0: 아, 저는 아주 이 작은, 정말 조촐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이 팝에 돼지고기 국을 마음껏 먹고 싶다.
1: 네.
0: 그게 첫 번째 희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카드 놀이를 하면서 그 트럼 포커 카드에
1: 네.
0: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커 카드가 있었어요.
1: 오.
0: 그 카드를 하면서 이거는 엄마 차, 이거는 내 차,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렇게 그냥 했던 막연한 놀이를 하면서 그때 머릿속에 이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기대감,
1: 네.
0: 꿈,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희망이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현실이 된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정말 감사했죠. 그거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희망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 남한에서 지낸 세월이 더 길잖아요.
0: 네.
1: 지금 갖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에요?
0: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의 희망은 외부를 향했어요. 내가 어디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차를 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팝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희망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머지않아 곧 이 고향 땅의 소똥 냄새를 다시 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혹은 그때 뛰어놀던 그 골목을 다시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방향이 다시금 고향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1: 그 방향성 중에 또 한 자락이
0: 네.
1: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희망의 소리로

0: 분명 북한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1: 네.
0: 담아내는 지금 이 순간의 일용 씨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1: 네.
0: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고향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있죠. 항상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고향에 계신 우리 분들이 들으신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희망이 북한에 있을 때 외부를 향했다가 지금 제 희망의 방향과 시야가 고향을 향한 것처럼 북한에서 탈북하신 많은 분들이 혹은 또는 그분들에 더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넘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머지않았다고 조금만 견디시라고 살아만 있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서 그 희망을 서로 합쳐보는 그때면 그분 여러분의 희망과 저의 희망이 합쳐져서 함께 세계를 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희망이 합쳐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북한에서 2008년까지,
1: 네.
0: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외부 세계를 접한 우리 일용 씨의 이야기, 10대 초반까지 방송을 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지금은 그곳에서 들었던 희망의 한 자락과 이곳에서 품은 희망의 한 자락이, 그리고 북녘당에 있는 주민분들의 희망의 한 자락이 만나서 이제는 그 희망이 전 세계로 향해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일용 씨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걸음에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동역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용 씨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복음의 여정 길동무 정규재 목사입니다.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님들을 우리 성령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성화의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돈, 명예, 권세, 지식, 건강,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고 힘 없고 실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박진감 있고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엄청난 영적 대혁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복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고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신자 1,000명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포인트 혹은 3%포인트 사람들만이 교회에 찾아가겠다 말했습니다. 노숙자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차라리 내 환경에서부터 구원을 해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을 통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혹은 무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유는 사탄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은 승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이렇게 복음의 실체를 모르게 하죠?

0: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영적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 복음의 능력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게 만들어서 삶이 재미없고 짜증나고 힘없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영혼 구원하여 천국 가는 정도로만 축소하여 주장하게 합니다. 또 복음을 윤리의 규범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만들게 하지요. 또 복음의 능력을 학문의 대상으로나 사회개혁 원리나 철학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뭐 민중신학 등등이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혹은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샤머니즘적인 도구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만 받게 한다,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고 편중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복음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낭비요. 참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의 능력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며,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려거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 21도, 포항 20도, 목포와 여수, 강릉이 19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8도, 춘천과 대전이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13도, 평양 12도, 신의주와 청진이 11도, 강계 7도, 해산 4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와 포항이 29도, 대구와 여수, 부산, 제주가 28도, 서울과 목포가 27도, 춘천이 26도, 개성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4도, 평양과 함흥이 23도, 강계 21도, 청진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의 하늘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대로 서해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복음의 여정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오늘의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며 매 순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하심과 같이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을 기운이 가득한 아침, 사방을 둘러싼 주의 위엄과 영광을 느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즐거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시며 이것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9월 15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에서 9장 3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오늘도 내용 중에 7장 1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비아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스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야하시아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훔빔이요 아이엘의 아들은 훗삼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샬롬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은 이수옥과 야비에셀과 밀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언과 세겜과 라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0: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그가 아래 윗 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시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나머지 9장 34절까지도 오늘 시간 내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은 7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보면 이사갈 1절에 또 6절부터 베냐민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까지 총 이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여섯 지파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여기 나와 있는 7장의 이 여섯 지파는 모두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수르에 잡혀가면 지파의 흔적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다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곳에 아수르의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고 또 혼혈을 시키고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이 다 흐려지죠. 나중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 유다 지파,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무시하고 멸시를 했죠. 그 안에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과 피를 섞어서 거기서 나온 자녀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정책 자체를 이주민 정책을 그렇게 펼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들 또 이방 남자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도 원치 않게 혼혈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섯 지파 중에 원래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빠진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여기 빠졌습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모두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파였죠. 특별히 단은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있는데 거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남북이 분열이 되면서 단 쪽에 에브라임하고 단 쪽에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 제단을 설치했죠. 지금도 이 단에 가면 그 금송아지 제단을 설치했던 흔적 터들이 있습니다. 터가 있습니다. 단은 하여간 우상 숭배, 저 북쪽의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됐었죠. 근데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 단은 가장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사라지게 되고 다시 이제 여섯 개의 지파로 여기가 이제 통일이 되는데 그 지파를 하나하나 보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을 소개할 때는 사실 이사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만 다윗의 통치 아래 이들은 다 건장한 용사들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 이르러서는 구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자, 군대 수를 말하는 건데 기준이 언제냐면 다윗의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의 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사갈 족속도 아주 건강하게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 또 납달리는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납달리 나오고 그다음 므낫세가 나오는데 여기 므낫세 지파의 족속을 계수할 때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슬로부앗의 딸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슬로부앗으로 나오죠. 이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했지만 딸들이 4명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서 므낫세의

손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왔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전부 5명입니다. 5명. 제가 아까 4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5명이 오는데 이 딸들의 이름이. 이 딸들이 왜 왔냐면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 딸들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원칙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려라.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 심했을 때는 여자들에게는 무슨 기업이냐? 이거는 남자들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도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오늘날로 하면 이제 여성 인권의 회복이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므낫세 자손의 후손의 이름 안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그 역대상에 나오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당당한 믿음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요런 다윗 중심의 역대기가 이제 다윗 중심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신학들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밧세바도 들어있고, 그 다음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러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메시아의 이름 안에 편입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 보면은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이 에브라임 자손이 21절에 보면은, 욕심을 갖고,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달려들었다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슬퍼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리아가 나오죠. 브리아. 그래서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을 잃어버렸던 에브라임이 슬퍼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25절에 브리아의 아들들 가운데, 레바, 레셉, 그 다음에 레셉의 아들 델리, 그의 아들 다한, 그의 아들 라단, 그의 아들 암미웃, 그의 아들 엘리사마, 그의 아들 눈,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여러 대 만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으로부터 10대 후손으로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이 나오고, 그 족보 중에 베냐민이 나오고, 그 다음 기브온 거민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8장으로 넘어가셔서,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하였다. 자, 기브온 자손. 여러분, 기브온이 어디 나오냐면,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가보시면은요, 기브온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나중에 편입이 됐어요. 왜 편입이 됐냐면 이 기브온 백성들은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이었죠.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여호수아한테 붙어가지고 약조를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서 이스라엘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가가지고 약조를 맺죠. 그런데 자기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면 약조를 안 맺을까봐 변장을 하고 갑니다.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달아 없어진 기웠다고

그래가지고 이 곳곳에 땜빵처럼 꿰맨 이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가가지고 6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보고는 아유 어떻게 참 안타깝다 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해서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죠. 자, 그런데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이놈의 기브온 아주 고약하죠. 못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하고 이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 갑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게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기브온 족속, 야, 너희들 알고 보니 왜 거짓말로 우리한테 약조를 맺었냐? 그랬더니,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앞으로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족속한테 들어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장작 패고 나무 패고 이럴 거야.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러니까 계속 너희들은 그러면 허드렛 일만 하는 족속으로 있어. 그래서 저 마지날, 저 구석 쪽에 아주 그냥 있도록.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시 역대상 8장으로 오셔서 8장 29절에 이 기브온, 이런 기브온으로부터 누가 나왔느냐? 그 보면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32절에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고, 그 다음에 33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사울왕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원래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아주 쫙 이방민족 가운데 들어온 거죠. 이방인데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높여서 무명의 사울을 들어 쓰셨는데, 그의 자기가 왕이라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사울 왕이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자기 동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자, 이 사무엘 하 우리 21장을 볼게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니 원래 근본이 기브온인데 자기 동족 원래 이 조상의 뿌리가 되는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다윗이 이걸 갖고서는 있는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면 자손 일곱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기근의 원인이 뭐냐? 사울이 죽였던 기브온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기브온 자손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해코지한 사람들 사람 그 7명 주십시오.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우리가 목매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사울의 거울 기브아 이게 뭐냐면 기브아 사람들은 기브온 자손들이 머물던 곳이 기브아거든요. 기브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거죠. 사울이 삐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면 이런 이스라엘의 계보를 쭉다 설명하고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수한 모든 지파, 물론 다는 빠졌습니다만, 모든 지파의 이 목록들은 뭐냐?

0: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이 열두 지파가 가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랬지만 여전히 1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 다시 돌아왔을 때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착한 이들의 목록을 기록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기록한 게 뭐냐? 10절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한 누구요? 제사장. 그 다음 예루살렘에 정착한 14절부터 레위인. 그 다음 17절에 제일 자세하게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성전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늘 드나들며 구석구석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가다듬는 회막 문지기들의 숫자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으로 있었지만 평생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게 성전 문지기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그랬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이 제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7절부터 쭉 쓰더니 27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시대가 언제냐? 다윗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어질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또한 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묵상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들입니다. 특히 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묵상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역사이에요.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일으킨 죄로 인하여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가문이지만 후일 그의 후손들은 사울 왕을 배출하며 번창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다 가문과 함께 이스라엘 재건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죠. 지난날에 얽매여 자신감을 잃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확인합니다. 현실을 넘어 일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구속하시며 다시 우리의 성을 수축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용기를 얻습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시죠.

아멘. 포로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되어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느낍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9월 15일 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강건하십시오. 샬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의 초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는 그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먼 길을 여행하여서 드디어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제게 물을 줄 뿐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앞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지요.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그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는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우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낙타는 사막의 배라 불릴 만큼 많은 물을 먹는 동물입니다. 긴 여행을 마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아마도 수백 리터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깃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서 깊이 내려가야 하는 형태의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물 깃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리브가가 이 일을 할 때에 힘들어하거나 불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깊이 물동이를 이용하여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지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다가가게 하는 힘이 있지요. 한번더 수고하게 하며 요청받은 것보다 더 베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을 향해 그녀는 내 주여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본 낯선 나그네를 향한 존중의 표시였던 것이죠. 사람의 성품은 거창한 순간보다

0: 하나님은 리브가의 외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와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계산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손해를 피하고 받은 만큼만 주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받고 싶은 친절을 먼저 베풀고 듣고 싶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요청받은 것보다 조금 더 친절했고 조금 더 섬겼으며 조금 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해주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에 기록되었던 것이죠. 리브가의 이름은 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작은 섬김이 한 가정의 미래를 열었고 한 여인의 따뜻한 말과 자발적인 수고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기꺼이 나누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보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건넬 수 있는 작은 친절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던지는 따뜻한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기꺼이 섬기며 한 번 더 사랑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우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린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요. 뭔가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시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경기 결과에 의해 판단되고 증권 투자가는 자신의 수익 실적에 의해 능력이 판가름되고요. 경찰관의 경우는 비난을 받을 때에라도 맡은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 수행 능력이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 평가받게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때 우리는 온 세상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겠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것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는 건데요. 끊임없는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오늘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존인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자존감 회복의 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인간의 자아가 관찰과 모방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 곁에서 범죄자 흉내내면 범죄자처럼 자라고, 사업가 곁에서 사업가를 동경하며 자라면 사업가의 자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아 형성이 잘못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낮아진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엘버트 반두라가 말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기술 훈련입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설정해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를 경험하기.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책이나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셋째,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넷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패와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기. 잘못 형성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삶을 맡기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찰리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야
1: 할 네가 행복하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사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육체가 쇠하여지지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응아하고 태어나서 기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쯤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이미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날마다 개혁하고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이 나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은 유다라 부르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만들고 섬겨서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왕이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은 다윗왕의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반열에서 왕이 나왔는데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 중에 8명의 왕 중에 4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4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왕 아사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사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설명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에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가 일생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악과 죄와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데 단호히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예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거짓과 악과 손을 잡으면 결국 그 의미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손잡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당 아그리빠 1세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 교만의 독배를 마시다가 그는 성경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당시 일에 대해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 아그리빠 1세가 가이사랴 극장에서 화려한 은빛 의상을 입고 연설하던 중에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에이 나도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난 신과 같은 존재다 하고 고개를 뽑아드는 순간 하나님 그를 치셨습니다. 급하게 그는 몸에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져가지고 닷새 만에 54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현대 의학계에서는 심각한 요충 및 회충 감염으로 이 장에 천공 구멍이 뚫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기생충들이 장을 갉아먹어갖고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 벌레가 먹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이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박수 갈채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디서 나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하게 대접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순간 그때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칭찬받을 때, 박수 갈채받을 때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그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은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삶을 살게 노력을 했고 그런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죄의 모습을 몰아내며 그날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와 우상을 없앴다고 말씀합니다.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남색하는 자 뭐냐면 남자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성적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해가지고 성적 경험을 갖고 서로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성적 경험을 갖고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 뜻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에 남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색하는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수천 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동성애한 사람들을 무조건 돌을 들어서 던져 비판만 하지 말고 그들도 가진 인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변화시켜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성정신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젊었을 때 그냥 성적 호기심에 어울렸다가 언제쯤 돌아오냐 한 50대쯤 돼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난 후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 우상과 가증한 물건을 다 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선자의 말을 듣고 합장치 않은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래갖고 물질 따라갔다가 배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다 보니까 권력의 정점에 갔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최선의 섬기는 대상이지 이런 것들을 섬겼다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글쎄 고3 되니까 야야야야 내가 너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주일날은 공부해라 집에서 공부해 교회를 안 보내요. 그리고 애들이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가는데 대학원을 가고 나서는 멀리 갔다니가 됩니다. 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우상이 돼갖고 나 하다가 그 자신에게 우상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에게서 놀라운 것은 그가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문제가 되는 가족까지도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15장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때로 개혁의 걸림돌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주로 가던 시저 황제를 죽이고 민족인 공화정을 세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이 브루투스는 시저 황제의 신복이었고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이라고 하는 민족인 제도를 폐하고 이분이 독재로 가니까 원로원들과 의논해서 그를 죽이고 다시 민주적인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저를 따르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옛날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원로원들 때문에 아무도 못하겠다. 이 원로원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저 노인네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의를 꾸미다가 붙잡혔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 둘이 가담돼 있었어요. 아들 둘이. 그런데 본인이 집정관에 돼갖고 사형언도를 내리고 자기 아들이 사형되는 것을 지켜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참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 둘이 그 사형을 받도록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법 앞에 가족도 예외가 없다. 법은 혈연보다 우선한다. 이 전통이 수천 년 동안 서구 사회의 법치주의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어머니를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을 다 부숴서 찍어내 버리고 불살르고 어머니의 태후의 직위를 박탈하고 모든 예우를 폐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실 왕의 어머니가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그런데 왕이 앞서서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모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장성기는 죄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일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우선이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테일러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시애틀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시애틀에서 가장

0: 와서 강사로 말씀 전하기도 하고 딸이 변화된 간증을 하는데, 웨인 테일러는 1979년 사모님 캐시와 함께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 결혼한 지 4년 만에 1984년 부활절에 딸 에이미를 낳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귀한 딸을 품에 안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에이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너무나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을 쭉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아이였고, 운동이 만능해서 정말 모든 운동을 잘했는데 특별히 농구를 잘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게 될 때 무려 60여 개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그녀가 결정한 것은 오리건주에 있는 한 학교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대학의 농구팀에 들어가 보니까 운동선수 가운데 너무나 많은 레즈비언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운동선수 특성상 합숙훈련하고 같이 지내니까 합숙훈련하는 것에서 같이 있는 것에서 늘 동성 간의 성적 행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주장이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동성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 대형교회 목사 딸이 동성에 빠졌다고 하니까 이건 뭐 온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일입니다. 너무 분노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붙잡아다 그냥 다리 몽둥이 부려버릴까 할 마음이 들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랑과 관심 속에서 에이미를 대하라, 주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나 목회하는데 바빠서 내 딸과 대화를 하지 못했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매주 일부러 시간을 내서 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고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손부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목사님도 울고 딸 에미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미가 다시 운동선수에게 돌아가면 친구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이 레즈비언 이 성적 취향은 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 태어나는 거야. 자꾸 혼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목사님은 딸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거듭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를 창조해 주신 분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창조주만이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내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가 아빠를 만나서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유혹에 흔들렸어요. 동성애의 길을 가면 갈수록 명확히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멀게 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동성애로 갈등하던 에이미는 몇 년 후 완전히 하나님을 가운데 동성애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상들은 저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저버릴 수 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가운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데니엘과 결혼을 했고 현재 자녀 셋을 두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SNS에 올려진 문구입니다. I'm nothing, Christ is all.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에이미처럼 돌아와서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사회에 계속 그 채널이 그 일관에 맞춰 있고요. 일하면서도 계속 극동 방송 듣고 있어요. 뭐 무조건 좋죠. 좋고. 그래서 내가 거기도 계속 이제 해야지 하다가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습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을 그래도 제일 많이 듣지 않을까.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맙죠. 뭐 광고도 안 하고 순수 복음방송이라는 게 어쩌면 마음에 이제 부담도 있고 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고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빚진 마음이 전해 그 듣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들으면서도 뭐 1, 2만 원이 참 작지만은 커피 한 잔 값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뭔가 이제 하려면 한쪽을 쓰면 한쪽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커피 한 잔 값만 한 달에 줄여도 또는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의 빛을 갖고 우리 대신 방송 선교를 하는 그분들께 힘이 되지 않을까. 예, 힘을 내시고 다 동참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2: 극동방송에 감사하다는 전파 선교사님의 고백. 그 고백에 저희도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이 저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달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집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시며 남북한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졸음을 깨우는 노하우가 있나요? 간식을 먹는다, 커피를 마신다,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잠을 깨우실 텐데요. 저의 방법은 차량 내비게이션 소리를 최대로 올리는 겁니다. 졸릴만 하면 우렁차고 친절한 AI의 목소리가 길을 안내해 주는데 잠이 번쩍 깨더라고요. 제 차량에 동승하는 분들은 가끔 너무 큰 길 안내 소리에 크게 놀라기도 한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졸음을 깨우는 장치를 강구해야 하진 않을까. 한순간의 졸음운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졸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담대히 강권합니다. 잠을 깨우라고요. 출근길, 등교길, 그 모든 길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기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잠 깨울 준비 되셨죠? 눈과 귀가 열리고 영혼이 번쩍 깨는 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아멘. 아, 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요, 시시때때로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전 포항에서 서울로 종종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허벅지도 꼬집어 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함을 항상 느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극동방송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볼륨 업하고 그리고 신나게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잠이 홀라당 깹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도요, 눈을 번쩍 뜬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요. 혹 이 시간 출근길 잠이 오는 분들이 계신가요? 등교길 아직 잠이 덜 깬 분들이 계실까요? 침대 위에서 알람 시계에게 3분만을 더 외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특급 노하우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극동방송의 주파수만 맞춰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만 켜놓으세요.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에 어느샌가 영과 욕이 번쩍 뜨이고요,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아멘. 자, 이 아침 잠을 깨우는, 우리 영혼의 잠을 깨우는 우리 많은 방송가족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신청곡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영원히 화이팅! 이라고 아주 힘이 나는 문자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영원히 파이팅! 자, 더불어서 찬송가도 아주 은혜롭게 또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복음 전하고 왔어요 라고. 아, 오늘도 역전 전도 다녀오셨나요? 새벽 기도 후에? 우리 9507님도 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뒷자리 4540님, 좋은 아침입니다 보서 피디님, 피아워십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라고요. 또 오프닝 함께 하시면서 받은 은혜 또 이렇게 문자로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4540님도 늘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뒷자리 266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보서피디님, 자동차 차량 운행하다가 갓길에 세우고 출첵합니다. 우와, 운전 중에 졸음 깨우는 법 괜찮네요. 저도 한번 예전에 졸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차량과는 접촉이 없었고요, 접촉한 차량도 큰 파손이나 손상은 없었답니다. 운전자도 놀라기는 했어도 몸에 큰 상처도 없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또 차량은 특히나 고속도로나 국도 이렇게 타고 운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벌써 이렇게 뭔가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한다던가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방송하실분들 부디 안전운행하시고요, 이 극동방송 샬주아가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욕을 번쩍 깨우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이 667님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좋은 문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뒷자리 2642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오늘도 보석피디님과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화이팅이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륙사이님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주님으로 나아가면서 힘차게 이 하루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3924님께서도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라고요. 귀하게 또 문자로 화답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샬롬 조화 출첵 시간인데요. 오늘은 힘차게 기상해서 멋지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상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상, 뭐 비상도 좋습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요. 기상하고 우리 비상이요. 두 글자 보내주세요.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곡도 보내주시면요.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임선 목사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도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창세기로 여는 아침은 오늘 하루 쉽니다. 자, 찬양 한 곡 더 듣고 스페셜 게스트 전화 연결로 모셔볼게요. 신청곡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 7694님의 귀한 신청곡 함께 나누고 오죠.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 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새싹분이세요. 뒷자리 4714님, 기상해서 하나님과 비상하면서 날아보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고. 우리 4714님, 새싹분이신데 정말 은혜로운 문자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출첵제시어 기상, 잠 깨자 기상으로 드렸는데요. 비상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분 없어요. 기상, 비상 다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오늘의 출첵제시어 기상 또는 비상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뒷자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어. 피디님, 오늘 제가 귀한 성김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 모집 방송을 하는데요. 항구자 24만원 헌금했답니다. 우와! 야, 이제 전 지사에 이렇게 애청하시면서 또 이렇게 귀한 천국잔치에 있으면 씨앗을 심는 우리 4420님. 정말 멋지고 참 귀합니다. 잘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뒷자리 3631님, 야, 기상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기분 좋은 아침, 보서 PD님의 목소리에 졸음 쫓고 깨어나, 상쾌하고 안전하게 오늘도 출근길을 달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가 늘 감사한데요. 우리 3631님, 저희 목소리에 또 졸음이 쫓겨나고 깨어남을 받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3631님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상쾌하게 힘차게 비상하면서 함께 나아가요. 우리 3631님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뒷자리 1772님께서도요. 우리 집은 어머니가 아파요. 심장시술을 받기 전에 검진을 하셔야 하는데요. 추석 전에 병원에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 비상 상태예요. 샬조와 가족들도 다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청곡 예수 사랑하심은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어머님이 지금 좀 편찮으신데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검진 가운데 깨끗하게 다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과 축분들께서도 우리 1772님의 어머님과 그 가정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3697님, 샬롬.

0: 출첵합니다. 기상으로 이행시 아주 상큼하게 보내주셨는데요. 기분 좋은 가을 햇살과 풀잎에 맺힌 이슬, 반짝이는 투명함과 상큼함으로 더해지는 샬조와 아침입니다. 들리시죠? 저희 박수 소리. 할렐루야. 신청곡,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어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은혜와 센스, 두세 마리 토끼를 이렇게 다 잡으십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기상으로 이렇게 멋들어지고 은혜 가득한 이행시 나눠주신 우리 3697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신청곡 잠시 후에 나눌게요. 2042님께서도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아이 등교 준비하면서 함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694님께서도요, 샬롬, 간만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더더욱 좋은 아침이네요. 샬조와 함께하니 드드드 행복한 이 아침.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 신청해 봅니다. 모두 화이팅! 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7694님과 우리 방송하실 분들 덕분에 이 아침이 정말 행복해요. 힘이 납니다. 저의 영적 잠을 깨워주시는 분들, 우리 또 방송하실 분들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비상과 기상 두 글자. 두 글자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좋고요. 둘다 보내주셔도 좋고,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찾아온 코너, 보물 같은 시간인데요. 우리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줄여서 뭐죠? 세 글자, 전목시 코너예요. 오랜만에 왔죠? 이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신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오늘은요, 포항 늘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최명화 전파 선교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후, 반갑습니다.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아, 권사님, 이 이른 아침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고자 또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권사님 목소리가 정말 곱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1: 감사합니다.
0: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늘사랑교회 최명화 권사입니다.
0: 너무
1: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권사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송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1: 네, 처음입니다.
0: 아, 지금 좀 어떠세요?
1: 너무 부끄럽고
0: 부끄럽고 창피하고 떨리지만 그것을 은혜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이렇게 또 귀한 분,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데요. 권사님, 평소 극동방송 애청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청취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1: 예, 극동방송은 항상 나의 친구 같은 분이라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나는 혼자 있으니까
0: 네.
1: 늘 그냥 집에 먼저 들어오면 극동방송 틀고 말씀과 찬양이 좋고 또 7시 좀 넘으면 좋은 아침에 피디님 목소리도 좋고
0: 야.
1: 뭐 일할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야,
1: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은 참 좋은 친구라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아니, 권사님께 제가 한 2주 전에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1: 네.
0: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극동방송 24시간, 24시간 듣고 있다고 청취해 주셨어요. 맞나요?
1: 24시간은 아니고
0: 예, 솔직하십니다.
1: 네, 24시간은 아니고 아침에 한 5시 40분부터
0: 우와.
1: 거의 집에 있으면 4시까지 듣습니다.
0: 계속 이렇게 청취 이렇게 틀어두시는군요.
1: 네, 항상 방송을 틀어놓고 잠깐 나갔지만 틀어놓고 나오고 나갔다 오고 그런 편입니다.
0: 아이고, 정말 좋네요. 아니, 극동방송이 어떤 점이 그렇게 친구처럼 좋던가요, 권사님?
1: 극동방송에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요.
0: 네.
1: 그 남편 보내고 집에 오면은 너무 쓸쓸하고 힘들었는데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옆에 정말 그거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0: 네.
1: 마음에 평안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0: 힘과 위로가 되는 극동방송. 또
1: 네.
0: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 위로가 가득한 극동방송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

0: 계신데요. 이미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 처음이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섬기게 되셨어요?
1: 집에서도 안 들을 때는 딸내미 아기를 키우러 댕겼거든요.
0: 네.
1: 그 집에 있으면은 아기가 어리니까 TV도 못 보고 이러니까 늘 극동방에 틀어놓고 듣고 그러면은 이런 마음에 좀 맨날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성금 안 하는 게 항상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너무 작은 물질 하려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0: 아,
1: 빨리
0: 그러셨군요.
1: 선뜻은 못했는데 그 작지만은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데 물질이 적어서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좀 그걸 많이 막는 게 있었죠.
0: 아이고, 우리
1: 그래서 그래
0: 권사님,
1: 조회도
0: 지난번,
1: 해야 되고 그런
0: 예.
1: 작은 물질을 필요하겠습니다.
0: 권사님께서 지난번 통화했을 때도, 아유, 그냥 마냥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못해서 미안해,
1: 네,
0: 부끄러워요,
1: 항상 우리
0: 죄송해요. 아유, 권사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결같이 함께 해주심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극동방송이 또 이렇게 복음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1: 감사합니다.
0: 권사님 늘 감사하고요. 아니, 전파 선교사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파 선교사로 방송 선교 사역에서 이 동참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1: 유익한 것은 들으니까 더 관심을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11시 되면은 중보기도 그거 들으면은 그런 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간도 생기고
0: 소망의 기도.
1: 그러므로서 또내 마음이 또 위로를 받고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0: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그런 방송이 되어주는 극동방송이기에 더 귀하고 또 은혜가 된다고 우리 또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권사님,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포항 늘사랑교회죠.
1: 네.
0: 우리 최덕선 목사님께서
1: 네.
0: 심어하시는 교회인데요. 소개
1: 네.
0: 한번 해주세요.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1: 네, 우리 늘사랑교회는, 다른 건다 다른 교회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넷째 주일날,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0: 3대가 함께하는 예배요.
1: 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0: 손자,
1: 손자, 손녀들
0: 손녀까지.
1: 함께.
0: 예.
1: 네. 그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를 이제, 저기 주관하는 부서가 이제, 우리 김선우 목사님이 이렇게 부서를 정해놓고 영화부 유치비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영화부 가면은 영화부 교사 선생들하고 또 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은 그 부서에 있는 우리 김은주 전사님께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정말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0: 네, 정말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1: 네.
0: 넷째 주일이고요. 온 세대가 거의 온 세대요. 3대가 함께하는
1: 예.
0: 이제 이렇게 예배를 또 주관해서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사모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한번 나눠 주실까요?
1: 네. 네, 사모하는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쑥하고 묵은 짐 진다고 다 내게로 하라는 그 말씀
0: 네, 그
1: 좋아.
0: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낮에 나는 손자, 손녀를 5명이나 키웠거든요.
0: 네.
1: 그럼 그들 보면 나도 힘들고 그러는데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서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힘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그들도 무엇인가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이 힘들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늘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0: 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힘과 위로를 정말 얻으셨을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0: 네.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듣기로는 사모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1: 네. 찬송은 364편 매주를 갖게 하는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0: 네.
1: 네, 이 찬송은 뭐 간증 같아요. 전 우리는 서울에 있다가 포항에 남편이 크수고 다녀서 내려왔거든요.
0: 네.
1: 그래, 그때 처음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할 때, 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0: 다 말씀하세요.
1: 새벽 기도 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0: 네.
1: 회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늦은 게 잘못한 것들이 피님 돌아가듯이 다

0: 그래서
1: 네.
0: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고 해결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 저는 영적으로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가시밭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1: 아멘.
0: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이 찬양을 주셨어요.
1: 네.
0: 내 주를 가까이 하면.
1: 내 주를 가까이 하면.
0: 네,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그때는 뭐 그냥 불렀는데 부르면서 생각하는 이 가사가 그게 저절이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내가 가시밭이라도 간다고 고백했을 때 지금 미래에 돌아보면은 정말 이 길이 가시밭인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힘들 때는 아, 뭐, 매일 한 번씩 저녁에 기도를 매일 가니까, 기도를 주는마다 하거든요.
1: 네.
0: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좀 힘들 때는 그때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니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또 찬송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다 좋아하지만, 내 주를 가까이 네. 하게 하면 이 네. 찬양을 더 좋아하는 네. 그 이유, 우리 또 권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나눠주셨어요. 권사님 내용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늘 기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권사님
0: 네. 네.
1: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기도 제목은 항상 뭐 우리 교회도 뭐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고 또 자녀들이 자녀들이 모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담남내거든요. 다 그래 세워졌으면 그게 맨날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기도 제목 우리 방송가실 분들께서도요 이 시간 우리 최명화 권사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네. 끝으로요 전파 선교사 네. 가입 망설이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권면의 메시지 한번 띄워주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나도 처음에는 전파 선교사 할 때 많이 못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많이 망설였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듣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작은 데부터 시작하면은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나라만 아니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다 전파되며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은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면은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들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망설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했으면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
0: 동참해 주세요.
1: 아, 권사님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께서요 아주 은혜롭게 권면의 메시지까지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성도님들께 전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네. 나눌 찬양은요 우리 권사님께서 방송하실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준 찬양이에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지금까지 은혜 나눠주신 우리 포항 늘사랑교회 최명화 전파 선교사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그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뒷처리 1772님 기분 좋은 방송 상쾌한 샬조아 도서PD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어쩜 이렇게 기분도 좋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을까요 아 기상으로 센스있게 이행시 물 흐르듯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72님 감사해요 뒷자리 4820님께서도요 샬롬 하트 2개 늘 감사드립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힘찬 비상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기를요 하트 3개 보내주셨어요 힘이 납니다 아 비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 기상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날아오를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날아오르고 있나요? 비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주님께서 달아주신 그 날개로 힘차게 이 하루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상과 비상 두 글자 다 보내주셔도 좋고 한 가지만 보내주셔도 좋고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물전 9030번으로 오늘은 내가 주님으로 기상해서 하나님으로 비상한다 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뒷자리 우리 3697님의 신청곡 듣고 오시죠 오늘 이 하루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기상하기 쉽지 않았는데 샬 좋아 듣고 기상했습니다. 신청곡 달리기 웨이옴 부탁드려요. 화이팅! 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아, 기상하기 쉽지 않죠. 특히 이 화요일 날 아침에 눈 번쩍 뜨고 우리 몸을 일으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거 우리 0594님 해내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신청곡 달리기 바로 띄워드릴게요. 우리 함께 화요팅해요. 뒷자리 우리 3631님께서도요, 조금이나마 방송으로 받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파 선교사 후원 적은 금액이지만 방금 증액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 3631님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순수 복음 방송으로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극동방송 힘차게 달립니다. 웨이엄의 달리기, 우리 0594님의 신청곡이에요.

4540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뜨거운 찬양이네요. 허허. 야, 이 안에 참 뭔가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찬양이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깨워주고 채워주는 찬양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4540님도 그렇고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 항상 제가 문자도 받아보고 하지만 정말 시인 같으세요. 작가 같으세요. 어쩜 이렇게 문장력도 좋으시고 표현이 뛰어나신지 제가 늘 배운답니다. 감사해요. 두 자리 7694님께서도요. 보서 PD님, 항상 감사히 방송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하루의 기운을 받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3개! 저도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방송 했답니다. 자, 오늘은 4714님, 6

0: 6296님, 4820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길 바라며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을 정직히 드러냄으로써 온 가정과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첫째, 연약한 자를 물건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백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포로로 잡혀온 여인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자체를 막지는 않으시되 절차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자기 정욕의 도구나 소유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그 절차를 보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

가도록 하지요. 이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포로로 끌려온 여인의 비참함과 정서적, 육체적 상처를 헤아리고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배려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안다면 이 규례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게 되지요. 고대 근동에서 패전국의 여자들은 승전국 군사들의 성적 노리개나 약탈 대상일 뿐이었어요. 아무 절차도 없이 짓밟히고 버려지는 게 당연시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아무리 힘없는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고 해요. 만일 여인을 보내려 할 때는 그녀의 소원대로 즉시 놓아주되 결코 거래의 대상으로 삼거나 상품 취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이기적 욕망과 순간적 감정을 채우려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대상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내 감정이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가 실망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더 나은 조건에 있다는 이유로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나요? 내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합니까? 듣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둘째,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15절부터는 두 아내를 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자꾸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기울어요. 이에 대해 17절에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고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뒤집지 말라는 명령이지요. 이 본문을 보면 딱 떠오르는 가정이 있지요. 바로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움받는 레아를 통해 유다를 주셨고 그 유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미움받았기에 오히려 공평했던 거예요. 포로된 여인은 자유를 얻었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은 장자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아내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사랑받는 것 그 이상의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상급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 안에 있는 편애와 애증, 미움이 훈련되고 성숙해지는 자리입니다. 이삭의 에서를,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듯이 우리 가정에도 은근한 편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과 라헬의 자녀를 편애함으로 빚어진 자녀들의 갈등이 정말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애는 자녀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지체를 공평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의 성숙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감정과 기호에 따라 자녀나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외도한 아빠를 향한 분노로 반항심이 올라오지만 아빠도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이제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3살 때 아빠는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주 못 만나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아빠가 집에 잘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6학년 때 아빠와 축구장에 갔다가 우연히 아빠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 뒤에 하트 표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아빠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회사 동료라고 하셨지요. 이후 분노와 속상함으로 반항심이 올라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축구뿐이었어요. 친구들 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는 것이 부러웠고 혼자 계신 엄마를 보면 우울했어요. 마음은 엄마에게 잘하고 싶었지만 행동은 폭언과 분노로만 표출되었죠. 집이 답답해 밖으로만 나돌며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놀고 싶고 아빠를 생각하고

0: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아빠도 구원의 대상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저 때문에 아빠가 계속 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빠를 원망하기보다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제 속에 완악하고 패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길 원해요. 아빠가 여전히 밉지만 하나님이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려요. 아빠가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오시는 날까지 아빠를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약한 엄마를 배려하며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학생으로서 해야 할 공부를 먼저 하고 놀겠습니다입니다. 18절부터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해도 듣지 않는 아들이에요. 20절에 보니 그럴 때 부모는 그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가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자식을 고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의 악을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고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부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죄는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해요. 그래서 21절 말미에 뭐라고 하나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해요. 자녀의 허물을 감추고 자랑만 하다가는 오히려 그 죄가 곪아서 더큰 문제로 터집니다. 자녀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두려워하며 죄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부모 혼자 끌어안고 감추다가 곪아 터지게 두는 것보다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나한 사람, 한 가정의 정직한 고백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 하시고 감정이 아닌 질서를 따르라고 하세요. 또한 자녀의 악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나와 우리 가정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온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하며 함께 거룩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엄중한 말씀으로 저희의 완악함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감정에 이끌려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내 속에 숨겨진 편애와 치우친 감정으로 식구와 자녀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공동체 앞에 정직히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질서를 따라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자녀들을 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지고 그들을 품으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

함께 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동부교회에서 오는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뮤지컬로 드리는 예배 마크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3-4411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0: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9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회색지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결단하고 일어설 것인가, 거짓된 제단의 화려함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창세기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서 답을 찾고 삶 속에서 찾은 그 답을 실현해내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질문하는 인물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바로 데라와 아브람입니다. 데라와 아브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그 아브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와 아브람이 오늘 창세기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오늘 이 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1, 2, 3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는 저 긴 여정을 이 데라의 가족들이 시작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지역은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당시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지형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곳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문화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주신은 달의 신입니다. 월신입니다. 달의 신을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주로 주신으로 섬겼는데 그 달의 신의 이름이 난나입니다. 난나. 난나라고 하는 이 신을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난나의 신전은 지구라트, 여러분 지구라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3층의 탑으로 높이 쌓아서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의 신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태양신도 섬겼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태양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그 피조물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난나와 마르둑이라고 하는 달신과 태양신을 섬겼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젊었을 때에 이 난나와 마르둑 이 우상을 만들어 판매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판매금으로 그의 가정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팔아서 가족이 먹고 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형상을 자기들이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가족들이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그들이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목적지 삼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아닌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위에 꼭지점에 해당하는 하란에 데라가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다가 그만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고자 하다가 머물렀습니다. 가고자 하더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고자 하더니 죽었더라. 거기에 거류하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하다는 것은 정착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하고 갔는데 중간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그만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지점에 가보면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지만 마침내라는 단어를 또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라는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러 마침표를 찍었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출발했다가 마지막 목적지는 다르게 그 인생들이 지금 마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데라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고자 하다가 멈추고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데라와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다가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마침내 그곳에 이를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가고자 하더니 거기서 멈췄고, 마침내 들어갔더라. 우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데라가 되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웃잖아요. 이게 바로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을 때, 나는 데라요라고 하실 분이 도대체 누가 계시겠습니까? 심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브라함 편에 서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속담에도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가고자 하다가 멈추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님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라는 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도에 두 번째, 2번이라고 제가 표시해둔 하란 말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만큼은 아니었지만 아주 번영된 무역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시면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화권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아주 이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여기로 가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특별히 저 하란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중해와 이 육지를 연결하는 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이고요. 국제 도시로 그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라가 뭐썩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살다가 대전쯤 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서울 살다가 대전 와 보니까 서울은 특별시이고 대전은 광역시니까 이뭐 소도시나 중소도시하고 다른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멋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시는 아니지만 있을 건다 있는 광역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가나안을 우리 포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포항을 가나안이라고 했을 때 우리 포항은 특별시 아니죠? 광역시 아니죠? 그냥 도시죠. 예, 가나안인데 광역시에 가서 그냥 정착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에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가장 최단 거리가 800km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960km까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에서 900km까지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이때 데라의 나이가 여러분 100세 후반 하란까지 가는 그때 말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00세 후반이나 200세 초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양반이 800km를 자기가 평생 살고 있던 고향 땅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라가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동질감도 느끼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란의 유혹에 그냥 발목 잡혔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선악을 알게 했던 나무 과실처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데라에게 하란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이 정도 도전했으면 그래도 내가 보일 만한 그 모습은 보여준 것 아니냐. 이 나이에 내가 이만하면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저 가나안까지 갈 것인가. 지금 지도해 보세요. 또다시 비슷한 거리 600에서 500km를 또 내려가야 가나안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데라가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이 데라와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근본적인 출발 지점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왜 데라가 거기에 머물렀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매우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아마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수없이 많이 설교도 듣고 수없이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을 텐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이 데라와 데라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첫 출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11장 말미, 12장 초 해서 11장 뒤에 12장이 있으니까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작정을 했고 가다가 멈췄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 순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이 말씀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의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순으로 아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아니요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미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지지받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즉 데라가 하란에서 죽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게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그 말 속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라가 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엉덩이가 무거워 그냥 거기에서 죽고 말았는가? 자기가 들은 주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 보면서 에덴 동산의 비극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어떤 분들 직접 못 들어서 그렇다.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데라가 나이 들어서 힘 빠지니까 아들 말을 들어서 이제 출발하기는 했으나 확신이 없어요. 정말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했는 말인가? 정말 그 여호와는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긴가민가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적 회색지대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야, 회색에도 봐라. 검정색이 있잖아. 회색 뭐라 그랬어요? 검정색과 흰색을 모아놓으면 회색이죠. 회색에 검정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따라왔잖아. 교회 와줬잖아. 마누라, 내가 교회 가주잖아. 엄마, 내가 교회 가주잖아요. 할머니, 내가 교회 와주잖아요. 여기 교회잖아요. 여기 검정색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내가 가야 할 그 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죠. 특히 이제 주일 예배가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 설교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가짐, 신앙 수준, 열정, 주를 만난 체험의 정도,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설교를 쉽게 하면 쉽게 한다고, 목사 설교 실력 없다 그러고,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한다고 또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와 너무 막 미는 거 뜯어가 미는 거 아니냐 그러고, 좀 살살하면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고,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럼 데라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데라는 듣지 못했습니다. 난나 마르둑과 함께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것으로 밥 벌어 먹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난나와 마르둑이 신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많아 아들 말 듣고 따라 나서긴 했지만 긴가민가. 여기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마누라 따라, 남편 따라, 부모님 따라, 할머니 따라, 엄마 따라 눈치 보여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용돈을 위해서 억지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하는 거죠. 나 주일날만 간다.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간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갈 만한 그러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데라에게는 없었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는 데라에게 유혹이 하란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모든 것들로 데라에게 몰고 올 때에 데라는 이것저것 환경을 생각하면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라고 엉덩이를 땅에 붙여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거기 간다 이 말씀입니다. 매우 무거운 말씀이죠.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가고자 하다가 멈추는 데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가 하란에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발목 잡혀 거기에 이 핑계 저 핑계 나이 핑계 환경 핑계 뭐 핑계 뭐 핑계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그냥 눌러앉는 교회 가자 그랬더니 설교가 지겹더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안 들더라 나를 환영하지 않더라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 국수가 맛이 없더라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될 만한 핑계 다 대서 하나님께 가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목록들을 다 내어서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거 바쁘다 저거 바쁘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꾸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다가 머뭇머뭇 회색지대에 내가 안 온 것 아니잖아 여기도 검정색이 있잖아 라고 합리화하면서 나 지금 작년보다 잘하고 있잖아 작년에는 1년 52주 중에 절반 왔지만 지금은 더 오잖아 여기에 만족해서 거류하다가 그냥 마침표 찍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가 하단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뒤로 물러나면 앞으로 가다가 가고자 하다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과 맞죠?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일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을 해야 할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라가 자기의 삶을 불사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가고자 하다가 머물러 안주하시겠습니까? 라고 데라가 자기의 삶을 불살라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반면 교사의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가니까 가는 거고 오니까 오는 거고 갈 데 없으니까 가는 거고 앉았으니까 앉는 거고 남들 부르니까 나도 입 벌리는 거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요 흔들고 뒤로 물러나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굳은 결연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도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마귀로 틈타게 하면 우리의 심장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요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뭐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는데 여러분 소소한 거 가지고 마음이 안 흔들리는 줄 압니까? 교회 왔는데 이런 뭐 저기 이상한 보고를 들으면 속상하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 또 왜 그래? 이러면 속상 그럼 또 내가 마귀가 또 나한테 얘기해 야 너 그런 기분으로 예배 드리겠어? 포기할래? 자꾸 마귀가 난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속삭였는데 어쩔 수 없이 주부에 나와 있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저만 그런가요? 아침에 준비 다 하다가 예? 부부끼리 말다툼 한번 해가지고 에이 나 오늘 안 가 그랬던 적 있어요 없어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고자 할 때 우리를 발목 잡아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을 안전망 삼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다시 합니다. 환경을 안전망 삼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사할래. 이사하고 막, 아, 하나님 떠나래. 아, 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장 떠나래. 사표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설픈 일반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막 직장 생활이 속상해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도 못 받고 직장에 갔는데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고, 아, 나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직장 그만두라는 사인인가?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데, 야, 사표 쓰자! 이러면요,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자기 기분에 따라 일반화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왜 자기는 안 따라해? 이거는 자기한테 일반화 안 해. 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니까 부담스럽거든.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거든. 이런 거는 일반화 안 하고 이런 거는 자꾸 일반화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이상한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 믿어야지. 하나님 뜻을, 여러분, 뭐 하나님 뜻이 뭘까? 성경책 그냥 쫙 펴가지고 그냥 그걸 하나님 뜻 찾으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사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뭘 상징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안전의 울타리, 내가 의지하는 안전망, 그것이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지 물리적인 주소를 떠나라는 게 아니랍니다. 직장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의 이동입니다.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 직장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냐? 네가 지금 그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를 의지하냐? 네가 그 고향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낱낱신을 섬기고 마르둑신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친척 다 있고 기반이 쌓여 있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것,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만하여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느끼는 그곳에서 너의 믿음의 대상을 옮겨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믿음의 장소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사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여러분 매우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은 좋아하는 구절 속에 손꼽으라 그럴 때 꼭 손꼽고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삼으려 그럴 때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하면 두 손 들고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민족, 이름, 복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말이에요. 잘 타고난 환경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조상의 기업이 내게 복을 주고 네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주변 사람들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괄호 안에 노란색으로 넣은 게 뭡니까?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머리를 맞대기 기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중요한 주어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이 나를 복되게 만들고 직장이, 통장이, 잘 키워놓은 자식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조상에게 받은 기업, 고향 땅, 네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기반,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 네트워크,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그 기득권, 그것이 너를 창대케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것에

의지의 대상을 내게로 옮겨라. 그럼 하나님 내게 뭘 보여줄 건데요? 나는 너에게 말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돈 보여요. 나를 도와줄 만한 주변 사람들도 보여요. 내가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왔던 안정적인 환경들은 다 보여요. 손에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있었는데 정확히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있는 것 같는데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보이는 것 같았는데 내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신뢰가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며 살래? 아니면 내 말, 어찌 보면 말 남는 것이 없는 내 말을 네가 믿고 의지할래? 그럼 네가 결정해라. 네가 내 말을 믿고 의지하려면 네가 의지하는 그 환경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이야기하시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수가 어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참 세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자기가 뭘 안다고 목수 주제에 어부한테 감나라 배나라 그러냐 이 말이지.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지점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밤새도록 뭘 가지고 수고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뼈마디가 굵은 어부의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던 모든 것.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간격을, 자간을 띄워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경에 그 다음에 저기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자기가 의지했던 환경, 경험으로는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했을 때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자기의 그물이 찢어지고 자기 배에 다 실어도 더 많은 고기가 있어 동무의 배를 가지고 와서 그 배에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잠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네 경험, 네 지식, 네 방법 의지할래? 주의 말씀 의지할래? 라고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 인생을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너 지금까지는 환경이 받쳐주면 순종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혹 환경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걸어갈 인생이 되어볼래? 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환경 컨디션을 따집니다. 내 컨디션 따지고, 내 분위기 따지고, 내 마음 따지고, 집 분위기 따지고, 교회 분위기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계속해서 핑계거리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데라와 아브람,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성경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가고자 하다가 멈추고 안주할 것인가?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환경을 안전망 삼아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0: 진실되게 진지하게 반응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시작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